한적한 사무실을 보면서 평소에 동료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했었는지를 깨닫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맞이하는 휴가는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지요. 휴가를 떠난 자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진정한 쉼과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휴가를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기대와 소망을 주셔서 오늘 일터에서의 업무가 즐겁게 하시고 기대감에 피곤을 잊을 수 있는 하루 보내게 하소서. 언제나 나의 삶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참된 안식을 먼저 이루고 힘을 내어 달려가는 영성을 허락하소서. 나의 주, 나의 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김민정 목사님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출근길 365 중에서 오늘의 기도문 읽어드렸고요. 이 시간은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이번에는 나의 기도 제목 그리고 고백도 그분께 올려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실래요?

위로부 바다로 가자 들었고요. 앞서 2부를 여는 코너 같이 기도하실래요? 함께했습니다. 7월 28일 화요일 샬롬 CCM 2부 문 열렸고요. 1시간 더 배경음악 되드립니다. 처음 쓰는 글이네요. 우리 닉네임 평화님께서 좀 전까지 출근길에 듣고 왔습니다. 지금은 사무실에 들어와 듣진 못하지만 꼭 남기고 싶어서 예 사연 보내요. 요즘 학창시절에 뜨겁게 부르던 찬양들을 많이 들려줘서 출근길이 은혜 가득합니다. 고맙고요. 앞으로도 즐겁게 행복하게 잘 듣겠습니다. 라고 아 지금은 이제 사무실에 출근하셔서 못 듣지만 아, 그 마음이라도 이렇게 좀 전하고 싶은 생각에 사연을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평화님. 0005번으로 문자 너무 자주 보내면 저의 소중함을 모르실 것 같아 이제 조금 띄엄띄엄 저 신비주의로 가기로 했어요 라고 남기셨는데 아, 또 이 밀당을 또 시전하시는 우리 애청자분 예, 다 소중하죠 진짜로 예. 첼시 가족은 저에게 완전 소중합니다. 이렇게 접속을 해서 들어주시는 분들을 제가 어떻게 예. 귀히 여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다른 거래도 뭐 충분히 할 수 있는 이 아침 샬롬 CCM을 선택하신 우리 샬시 가족은 제가 무조건 예, 완전 저에게는 소중한 분입니다. 예. 주사랑님 오늘 쉬는 날 여유 있게 끝까지 방송 들을 수 있을 것 같아 너무 좋습니다. 근데 아침에 CBS 갈라디아서 음원으로 듣는데 약간 훈디 목소리 같은데 하면서 반가웠다는 훈디 맞나요? 라고 하셨는데 저희 CBS 아나운서가 예전에 십몇 년 전에 성경 통독을 한 적이 있어요. 거의 뭐 20명 가까운 아나운서가 성경을 예 66권을 다 나눠가지고 암송은 아니지 예, 통독을 한 적이 있는데 전 갈라디아서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예. 아무튼 주사랑님도 반갑습니다. 지정맘님 듣기만 하다 1년 만에 글 남깁니다. 훈디 1부에서 수련회에게 너무 잘 들었고요. 저는 연휴 첫날 용기 내서 혼자 CBS 사옥에 성경 필사전 다녀왔습니다.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은 마음에 사연 띄우고 그냥 보기에 너무나 소중하고 귀해서 약속하지만 기부도 하고 한 아, 지정맘님 예 감사합니다. 기부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오셔서 감동받고 은혜 받으시라고 저희가 CBS가 올 4월부터 지금 이 필사전 시회를 기획해서 진행 중입니다. 예. 저희 목동 20층 CBS 사옥 20층에서 지금 필사전 시회가 한창

진행 중이고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을 하고요. 관람은 무료입니다. 예, 올해 연말까지 12월 30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만약에 교회 공동체에서 20분

얘는 그 두루마리 필사본도 있고 나무에 이렇게 새긴 조각 작품까지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느끼는 필사 전시회 예. 오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지정맘님 감사합니다. 이 곡 들을게요. 만나월십 나유환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잔치 공동체 난 오늘도 기쁨을 선택해 들었고요. 김형준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만나월십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까지 세 곡을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조이님 늦은 출첵 남겨요. 군대 갈 아들과 일본에 다녀오고 또 더위에도 좀 적응하고 방학 맞은 아이들 챙기고 아 여러모로 쉽지 않은 7월이네요. 첼시 드림에 힘을 내봅니다. 라고 남기셨어요. 여름철에 지금이 이제 휴가 시즌이기도 하잖아요. 7말 8초 가장 덥고 또 힘든 그런 기간이기도 하단 또 방증이 아닐까. 예. 잘 버텨야 됩니다. 요 시기를. 수현님 다음 주에 휴가입니다. 아들과 딸이랑 서울 가요. 24년 만에 어머나 기차를 타고 갑니다. 아유 어디 계셨던 거예요? 기차를 24년 만에 타신다고요? 아 서울 가는 기차를 말씀하시는 거겠죠? 서울은 무려 13년 만에 가고요. 기차의 낭만, 서울의 빌딩 숲 너무 기대가 많이 돼요. 저 전라도 촌 사람이거든요. 많이 설렙니다. 라고 남기셨는데 아... 계획 잘 짜셔야겠네. 아, 뭐 아드님, 따님이 뭐 잘 준비하시겠지. 그냥 예. 서울도 사실 넓고 볼거리, 뭐 누릴거리가 많은데요. 잘 준비하셔서 예. 촘촘히 계획 짜셔서 13년 만에 서울 나들이, 서울 외출 만족스러운 예, 여행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근데 서울이 많이 더워요. 예. 그거 감안하시고. 스마일 50님은 훈디 저 중학교 수련회 때 아 우리 수련회 얘기시구나. 사이다를 마시고 입술에 벌이 하필 또 제 윗 입술에 앉아서 친구가 그 벌 쫓는다고 입술을 이렇게 때렸어요. 그런데 그 벌이 도망가면서 어머나 제 입술에 침을 쏘고 간 거 있죠. 제 입술이 정말 콧구멍을 막을 정도로 부어올라서 저 코로 숨 못 쉬었고요. 입으로 숨 쉬며 병원에 갔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때 주위에 많은 분들이 웃음을 참으며 위로하던 모습이 생각나요. 예, 야생에서 캠핑 하던 수련회 생각납니다라고. 야, 이거 지금은 웃지만 그때도 웃음 참으셨다고 하지만 당사자 본인은 이거 너무 위험한 상황이었네요. 예, 하필 또 쏜 벌이 쏜그 부위가 심상치 않은 부위잖아요. 이 윗입술. 부드러운 야들야들한 입술이라서 아유 이참 고생이 많으셨겠습니다. 예. 그래. 친구가 도와준다고 그냥 쫓으려고 그랬는데 오히려 이제 벌은 자기가 공격받는다고 느껴서 쏜 거죠. 아, 참. 이런 또 에피소드는 또 평생 두고두고 또 친구들 사이에서 예. 회자가 되고 만날 때마다 꺼낼 텐데. 아, 스마일오공님 다행입니다. 그만하길. 네. 저도 대학생 때그캠 대학선교회 수련회에서 캠핑을 했었어요. 생각난다. 아, 텐트를 치고 잤습니다. 정말. 네. 저희가 각자 준비해온 재료들로 밥도 만들어서 먹고 설거지도 막 같이 텐트별로 하고 비 온다고 해서 막 배수로 밤에 남자들 형제들이 배수로 막 팠던 기억도 나고 그래요. 예. 아, 이제 추억이 됐네요. 이게 좀 힘든 수련회, 힘든 캠핑이 더 기억에는 오래 좀 이렇게 아로 새겨지는 것 같습니다. 예. 스마일 오공님, 다행이에요. 예. 조유진의 구름 준비했고요. 정훈이 하나님의 나팔소리 두곡 듣고 묵상하는 시간 이어드립니다.

대학원 후배였던 H 목사를 9년 만에 만났다. 그는 며칠 전 학교에 제출한 박사 논문을 들고 왔다. 축하할 일이지만 갑자기 연락을 받아 약간 의아했다. 나는 그와 특별히 가깝게 지내지 않았는데 이 더운 날에 왜 구태여 우리 집까지? 그는 내 손을 덥석 잡더니 고맙다고 말했다.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한 나에게 그는 나와 있었던 에피소드를 말해주었다. 내가 졸업하고 학교를 떠날 때 그에게 고기를 사주었다고 한다. 밥을 먹으면서 내가 해준 한마디 말을 그는 도로 들려주었다. 목회와 병행하느라 힘들겠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과정을 마칠 수 있다고. 그때가 그에게는 박사과정 첫 학기였다. 그는 공부 내내 그 말을 잊지 않았다고 했다. 안타깝게도 나는 그때 일을 기억해내지 못했다. 고맙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다. 특별하지 않은 내 한마디 말이 한 사람에게 힘든 시간을 버티게 했다니 참 감사한 일이다. 반대로 내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에 오래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받은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 없을 리가 만무하다. 기도가 절로 나왔다. 주님, 항상 소금으로 맛을 내듯 은혜로운 말로 사람을 살리게 하소서.

조수와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줄라이 사랑의 송가까지 두 곡 전해드렸고요. 오늘 샬롬 생각은 이호재 목사님의 칼럼 한마디 말이라는 글이었습니다. 내가 건넨 그 한마디 말에 누군가는 희망과 용기를 얻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상처를 받기도 한다는 거. 와, 우리는 은혜로운 말로 사람을 살리는 말을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샬롬 생각 전해드렸고요. 9시 48분 지나고 있습니다.

바라고 기대합니다. 오늘 특별한 날 맞으신 분들의 축하사연 도착했는데요. 먼저 우리 살랑살랑님, 훈디 샬롬. 오늘 제 생일입니다. 아이들은 어젯밤 깜짝 선물과 편지를 준비하고 지금 꿈나라 자고 있어요. 혼자 편지를 읽으며 감동 가득 느끼고 있습니다. 다들 평안하고 시원한 하루 보내세요 이라고 자축사연 남기셨네요. 우리 살랑살랑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후후. 우리 이삼선님께서 예쁜 조카 우리 김수경 생일 축하한다 막내 이모가. 수경님 축하드려요. 마지막으로 우리 닉네임 짱돌님께서 저 오늘 환갑입니다. 아 어느새 환갑.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장래에도 함께 하시길 바라며 예, 신청곡도 남기셨네요. 우리 짱돌님 60번째 생신 축하드립니다. 자 이외에도 오늘 특별한 날 맞고 계신 모든 분들 좋은 하루 보내시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대합니다.

좋은 씨앗의 생일 축하 곡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닉네임 사랑님도 와주셨고 저 피사 전시회 다녀왔습니다. 주님은 정말 위대하시다, 경이롭다 느끼고 왔습니다.

왔습니다. 친절하게 안내해 주신 분 고마웠어요. 저 아침 방송 듣고 왔습니다 라고 또 말씀드렸네요. 아유 잘하셨습니다. 푸른 하늘 2014님 아침에 출근하는데 와 구름이 너무 멋지더라고요. 오늘도 이 하룻길도 주님이 동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남기셨는데 그쵸 요즘 구름이 진짜 뭐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그 구름처럼 막 둥실둥실 몽실몽실 말 그대로 그림 같습니다. 그죠? 아트예요. 그 구름에도 하나님 손길이 또 다 있겠죠. 달려라 하니님 출근길에 가끔 듣는 애매한 청취자입니다. 40대 후반인데 최근에 암 진단 받아서 수술하고 회복 중에 있어요. 걷기 운동하며 방송 듣는데 CCM 들으면 마음이 참 평안해지네요. 이런 상황이 닥치니 평소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느낍니다. 다들 건강하셔요 라고 남기셨는데 우리 달려라 하니님도 예. 수술 잘 받으시고 이제 회복하시는 게 먼저예요. 예. 잘 회복하시고 일상으로 무탈히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마지막 곡은 닉네임 짱돌림 청하신 에베네셀 하나님 저라면서 물러갑니다. 문혜영 작가 함께했고요. 저는 송정훈이었습니다. 오늘도 다들 샬롬하셔요. 안녕.

0: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1: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2: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주세요.
3: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4: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은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이었습니다.
5: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양산 모자 선글라스 자외선 차단 마스크 팔토시 또 뭐가 있을까요? 한여름 외출 한번 하려면 준비할 것들이 많습니다. 가방도 뒤적뒤적 손이 바빠지죠. 에어컨이 셀 수 있으니까 얇은 겉옷도 챙겨야 되고요. 물도 자주 마셔야 되니까 물병도 필요하고요. 오늘도 폭염 경보, 폭염 중대 경보까지 곳곳에 내려진 상황인데 가장 더운 한낮에는 될 수 있으면 외출을 삼가시는 게 좋습니다. 혹시 시원한 곳 찾으시나요? 선풍기 또 에어컨만은 못해도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찬양으로 바람을 좀 불어넣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에요.

좀 시원해지셨나요? 오늘 첫 곡 포스터 바람날개 위에 전해드렸습니다. 시원함 찾아왔어요 하신 지니920님 잘 오셨습니다. 바로 여기예요 여기. 동행님 덥지만 걷기 하고 왔습니다. 아, 잘하셨어요. 더울 때 걸으면 땀은 많이 나지만 제대로 또 운동 효과가 있죠. 이쁘다님 여름다운 날씨지만 그래도 조금은 덜 더웠으면 하는 마음. 예, 오늘도 힘나는 찬양으로 힘내겠습니다. 아멘. 오늘 연차 쓰셨네요. 똥찌님도 오셨고 오직 주님과 함께님 뿡뿡이의 꿈님도 반갑습니다. 당신을 향한 노래 2시간 함께 할 거고요. 요즘 여름 수련회, 여름 성경학교 열리는 곳이 많은데요. 준비한 손길에 감사하고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전해드립니다. 박요환이 부르는 여름 수련회.

입니다. 신 여름 수련에 다시 은혜의 자리로라는 부제가 붙은 곡 박요한 목사의 목소리로 들었고요. 스머프님과 함께 주님의 선하심 Goodness of God 한밤의 프레이즈 기프티드 앨범에서 함께했습니다. 해피플레이스님께서 정원님이 저녁 때보다 목소리가 힘차 보여서 저도 힘이 납니다. 그런가요? 주와 함께님은 휴일이시군요. 근무 시간 바뀌면 자주 들어올게요. 네, 언제든 편하게요. 디린님이 신청하신 나의 가는 길 구연아의 목소리입니다.

찬양 들으니까 어렸을 때 수련회가 필름처럼 촥 지나갑니다. 노래란 참 신비로운 힘을 가진 것 같아요. 그렇죠? 짱가님 그리고 소망님도 나의 고백 같은 찬양.

7월에 육아휴직 끝낸 사위 가족들과 부산에서 휴가 중입니다 하신 괜찮아요 님과 함께 들었습니다. 주가도시리 손영진의 목소리로 들었어요.

좋은 시간 보내시고요. UAP 보험님께서 사연이 소개된 거 녹음하시다가 안전 문자가 와서 끊겼대요. 그래서 저희 재방송이 밤 12시에 다시 방송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에 다시 녹음을 하는데 2시간이 넘게 녹음이 됐습니다. 이유는 그냥 잠이 든 거죠. 아니 너무 공감을 하는 게 저녁에 뭐 하다 보면 잠들 때가 많아요. 저는 빨래를 세탁기에 넣어놓고 작동시킨 다음에 저거 널고 자야지 하면서 그냥 잠들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그걸 꺼내면 요즘에 좀 꿉꿉한 냄새 나잖아요. 그래서 다시 돌리고 그렇게 몇 번을 하게 되더라고요. 밤에 저거 하고 자야지 하면서 잠드는 거 뭐 한두 번 일이 아닙니다. 해도 농장님. 들에 나가 논에 물 대고 논두렁 우거진 잡초 제거하다가 햇살이 너무 따가워서 집으로 들어왔어요. 내일 새벽에 또 작업을 해야겠습니다. 은혜로운 찬양 들으면서 힘내봅니다. 네, 더운데 잘 들어오셨어요. 너무 뜨거울 때 작업하시면 안 돼요, 안 돼요. 잘하셨어요. 희민희승마음님. 오늘 제 생일이에요. 이렇게 더운 날 저 낳느라 고생하신 엄마 점심 해 드리려고요. 잘 생각하셨어요. 지금까지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기도를 쉬지 않는 우리 엄마 사랑하고 또 감사합니다. 아멘. 희민 희승 마음님 진심으로 생일 축하드리고요. 뜨거운 여름에 태어난 만큼 항상 뜨거운 삶이 되길.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뜨겁고 모든 일에 있어서 열심히 그래서 귀한 열매 맺는 여름 과일이 맛있잖아요. 그런 열매를 맺는 귀한 삶이 되길 바랍니다. 잘 태어나셨어요. 신청하신 곡 축하곡으로 띄워드립니다. 시와 그림의 임재.

생일 맞으신 희민희승맘님 신청하신 시와 그림의 임재 이어서 조수와 당신을 지으신 축하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준희맘님께서 저도 지난주 토요일과 일요일 유치부 여름성경학교에 있거든요. 교회 소속 어린이집에서 믿지 않는 애들 세 팀이나 우리 반으로 보내주셨는데 그 애들은 이슬람 애들이라 복음이 그리 익숙하지 않고 아빠가 오신다고 예정보다 일찍 가더라고요. 분반 공부에 만들기로 한 십자가 목걸이를 주려고 하니까 아빠가 싫어한다고 안 가져가고요. 그래도 그 아이들 속에 복음이 들어가길 소망하고 또 기도합니다. 어쨌든 교회로 왔어요. 그쵸? 그 문턱을 넘었어요. 이제 주님께서 그 아이들 마음에 복음의 씨앗이 심겨졌으니 귀하게 자라서 믿음을 그 마음에 심고 열매를 맺길 바라고 기도합니다. 쉽진 않았을 텐데 그래도 어린이집 아이들이라서 그런지 여름 성경학교에 왔네요. 다솔님, 오늘도 흐르는 찬양으로 은혜 받고 있고요. 저 내일부터 휴가입니다. 남편과 휴가 기간이 달라서 특별한 계획은 없지만 그래도 며칠간의 자유 잘 만끽해 보려고 해요. 남편이 좋아하는 찬양인데 주가 주 되심을 신청합니다. 마커스 워십 앨범에 있는 곡이죠.

주가주 대심을 마커스 워십 앨범에서 들었습니다. 설레임님께서 더우니까 마음의 여유도 없어지나 봐요. 조그만 일에도 언성이 높아집니다. 주님이 좋아하시지 않겠죠? 찬양 들으면서 릴렉스 할게요. 당연합니다. 사실 덥고 춥고 특히 더울 때 마음의 여유가 없어져서 그냥 넘어갈 일도 마음의 상처가 되거나 아니면 입 밖으로 짜증으로 나오거든요. 그건 당연한데 찬양으로 조금 치료를 하고 릴렉스하고 그렇게 좀 식히면 예 훨씬 더 오늘 하루 편안하게 보내실 수 있을 거예요. 9898번님께서 하은이의 첫 대학생활, 계절학기 어제부로 종강하고요. 오늘부터 방학인데 그래도 바쁩니다. 이번 주는 초중고 은사님들과 식사 약속 있고요. 다음 주는 중고등부 수련회 봉사하고요. 틈틈이 과외해야죠. 친구들 만나야죠. 집에서 얼굴 볼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생활하는 게 기특합니다. 아유, 열심히 너무 잘 살고 있는데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보라제비꽃님께서 방학이라 지유리와 함께 듣고 있는데 왜 저녁이 아니고 지금 정원 이모님이 하셔?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 그래서 보라제비꽃님은 뭐라고 얘기하셨나요? 지유라, 엄마가 가끔 가구 위치 바꾸시지. 집안의 가구 위치를 가끔 바꾸시지 분위기도 새롭게 해보고 집을 더 예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것처럼 방송국에서도 가끔 이렇게 프로그램과 진행하는 사람을 좀 바꾸거든 더 많은 사람이 들을 수 있는 방송이 되게 하려고 그래서 정원 이모가 이 시간에 온 거야 좋은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1부 끝곡 걸어놨습니다. 위러브 앨범에 있는 곡인데요. 자유라는 제목을 가진 곡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보지 않은 곡이긴 한데 또 가사를 하나하나 새겨보면 너무나도 와닿는 그런 곡입니다. 이 곡 들려드리고 2부에 다시 봬요.

0: CBS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매년 한국교회 성도들과 은혜로운 성지순례를 떠나온 CBS가 오는 11월 1일 10박 12일간의 일정으로 그리스 로마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인 그리스와 마지막 순교지인 로마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번 순례 여행은 2000년 전 바울의 땀과 눈물 그리고 순교의 정신을 온몸으로 마주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갈릴리 여행사 02-775-5400, 02-775-54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추억 소환 흰구름 뭉게 뭉게 피는 오늘 2부 첫 곡으로 들려드렸습니다. 먼저 데이비드님께서 국민일보에 데이비드님의 기사가 나갔어요. 예전에 한번 사연을 올리셨는데 페이스북에 여름 성경학교 교과를 올렸더니 엄청나게 반응을 했다고 사람들이 이 얘기 해줘서 고맙다고 그런 댓글들이 달렸다는 사연을 나눴었는데

그걸 또 보고 예, 기자가 연락을 해서 이렇게 기사로 실리게 됐다고. 링크를 같이 보내주셔서 저도 읽어봤는데 자세히는 아니지만 얼른 읽어봤거든요. 진짜 글 하나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추억을 소환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곡이에요. 이 곡. 여름 성형학교 교가 흰그룹 뭉게뭉게 피는. 데이비드님과 함께 들었고요. 수소자로님께서 어제부터 우리 교회 중고등부 수련회였습니다. 근데 우리 자녀는 안 간다고 버텨서 못 보냈어요. 마음이 안 좋고요. 그래도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고 기도해야겠죠. 이 시간 자녀가 교회를 떠나 있거나 수련회 안 가서 속상한 엄마들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는 정말 계속돼야 하지만 또 끝이 있는 기도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머니의 기도를 주님께서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거든요. 반드시 그 자녀를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소리를 듣고 자란 자녀는 언젠가 스스로 발걸음을 주님께로 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니님께서 밤새 가위에 눌리는 꿈 때문에 좀 무서웠어요. 진짜 꿈이 실제 같아서 무섭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막 소리를 지르는데 목소리는 안 나오고 몸도 안 움직이고 잠에서 깨면 대적기도 하고 잠들면 또 나오고 그러면 일어나서 보혈 찬송 부르고 아예 틀어놓고 주기도문 암송하면서 겨우 잠들었어요. 아침에 찬양 들으며 기도하면서 드는 생각이 사단은 늘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는구나. 정말 단단히 무장해야겠다 다짐해 봅니다. 절대 지지 않을 싸움을 싸우지만 매일매일 영을 새롭게 견고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 주만 바라봐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모두 승리하세요. 아멘. 오늘 지니님께 그래서 당신을 향한 노래가 들려드리고 싶은 곡이 있어요.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내 마음을 어지럽혔던 사단의 그런 행동이 아니라 모습이 아니라 주를 만나길 바라는 마음 그리고 지금 그 복잡하고 어지러운 생각과 마음들이 주로 인해서 잘 정리되고 평안을 얻길 바라는 마음으로 대화드립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김승희가 부릅니다.

0: 주여 지난밤 내 꿈에 찬양 크게 틀어놓고 들으면서 위로받습니다. 다행입니다. 지니님과 함께 김승의 목소리로 들었고요. 엘샤인 낮은 해처럼 밤엔 달처럼 명가님의 신청곡으로 들었습니다. 어제 장인어른께서 입원하셔서 퇴근 후에 처갓집 꽃분이 물하고 사료만 체크하러 갔다가 아 강아지인가 보네요. 꽃분이 물하고 사료만 체크하러 갔다가 단독주택이어서 화단 계단이 너무나 엉망이더라고요. 그래서 안 하던 빗자루질 했더니 양손에 엄지 검지 중간에 물집이 잡혔습니다. 퇴근하실 때 깨끗한 화단 마당 보시면 좋아하시겠죠? 0702번님. 아, 그럼요. 그냥 마음이 시원해져서 병도 빨리 회복되실 것 같습니다. 코스모스님 오셨어요.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오늘도 살아가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는 하루로 보내게 하소서. 아멘. 아름다운 한대님께서 지금 고등학생 아들과 병원인데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감사하는 중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감사하는 중. 네. 그 고백이 주님께 기쁨으로 전달드리라 믿습니다. 기도밖에 신청하신 곡 정현준이 부릅니다.
1: 기도밖에

성령의 리듬 온기장의 앨범에서 들었고요. 에스터 버니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수영장 개장했어요. 마당에 수영장이 생겼네요. 딸랑구랑 예 물놀이 중입니다. 하신 8606번님과 함께 미드맨 리듬 어템포 앨범에서 홍미혜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소피아 마음님께서 오늘 사랑하는 남편 이준혁 권사의 생일입니다. 온 맘 다해 축하하고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기쁘고 행복한 가정 우리 만들어가요. 남편이 좋아하는 조연령의 감사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이준혁 권사님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주님을 향하는 그 시선을 주님이 귀하게 보시고 귀 쓰시는 삶, 그 걸음이 감사와 기쁨으로 옮겨지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조연령의 감사 축하곡으로 준비해 놓겠고요. 살랑살랑님, 오늘 제 생일이에요. 이 더운 날 저를 낳느라 고생하셨을 엄마가 문득 더 생각나고 보고 싶은 오늘입니다. 엄마 대신 엄마 같은 하나뿐인 언니도 초대해서 함께 하려고요. 네, 좋은 시간 보내세요. 살랑살랑님,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오늘 더더 행복하게 보내시고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 확인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사람들의 사랑 듬뿍 받는 삶이 되길 바라면서 러빔에 가득할 거야 신청하신 곡 들려드립니다. 이어서 조은영의 감사까지 들을까요?

최강 아빠께서 제 아들 최강 23번째 생일 내 아들 고맙고 사랑한다 태어나줘서 고맙다 하시면서 신청하신 너는 내 아들이라 이은수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최강님 항상 안전하게 건강한 삶이 되길 바라고요. 살랑살랑님의 생일 그리고 소피아맘님의 남편분인 이준혁 권사님의 생일 축하하며 좋은 영에 감사, 러빔 가득할 거야까지 들었습니다. 예초중인데 정말 덥고 힘듭니다. 그래도 해야 할 일이라 살살 해봐야지요. 제초제 뿌리면 간단하지만 땅 버리기 싫어서 풀 베려니까 아유 머리에서 열이 후끈후끈합니다. 오늘도 주원해서 파이팅요. 예소랑지기님 오셨어요. 너무 더울 때는 잠깐 들어가세요. 진짜 더워요. 물도 많이 드셔야 되고요. 민들레님 오늘 아침 언니에게서 좋은 소식이 왔어요. 형부께서 정년퇴직하고 두 달 정도 쉬고 계셨는데 다시 일을 하시게 됐다고. 늘 최선을 다하는 우리 형부. 참 선하고 믿음도 좋은 우리 형부. 또 언니에게 축하 인사 전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시고 선하시고 믿음도 좋으셔서 이렇게 좋은 일이 있나 봅니다. 축하드립니다. 민들레님이 사연 보내셨고요. 에스프레소님과 함께 들을까요? 그대 같은 노래.

그대 같은 노래 이길생 에스프레소님과 같이 들었습니다. 커피향기님 특별한 것 없는 일상 특별함을 만들러 외출에 나섰는데 우와 더워요. 후딱 할 일만 하고 집에 가야겠습니다. 병원도 카페도 버스도 에어컨이 어디나 있어 길거리 걷기가 힘듭니다. 그래도 뭐 그늘엔 바람도 살짝 느껴져요. 그쵸. 조금씩 바람은 붑니다. 안젤리나 쫄리님께서 구미에서 이민자 사역하시는 목사님 계시는데요. 이민자분들 만나러 가시다가 성도님들 보기 전에 살짝 주님 뵈러 갈 뻔했다고 하십니다. 경남 구미 대구. 예, 이곳이 얼마나 더운지 짐작이 됩니다. 폭염 경보 내려진 곳이 많아요. 오늘 다니실 때 웬만하면 안 다니시면 제일 좋고요. 아침 저녁으로 좀 피해서 다니시는 게 제일 좋고 다니셔야 된다면 단단히 무장하고 나가셔야 됩니다. 푸른 동사님, 우리 삶에 때론 원치 않는 일로 인해서 고통의 풍랑을 만날 때 그때가 가장 주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이죠. 딸과 외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길. 아멘. 어떤 선택을 하든 주님께서 최선의 선택을 하고 그 안에서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이 만드신 그 길을 걸을 수 있길. 네, 맞습니다. 힘든 순간이 바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또 순간이기도 하니까요. 이광희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5297번님과 함께 듣습니다. 지난주 봉사 중에 있었던 일로 네 맞아요. 문자 주셨었죠. 마음 불편한 일. 근데 주일에 잠깐 그분과 얘기 나누면서 마음도 많이 편해지셨대요. 다음에 만나도 덜

어색할 것 같다고 진짜 다행입니다. 이제는 서로 다 훌훌 털어버리고 평안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시면서 신청하신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이광희의 목소리로 듣고요. 내일도 당신을 향한 노래 함께 불러주실 거죠? 고맙습니다.

0: 사랑해 CBS.
1: 기억해요, 레드. 희망은 좋은 거예요. 모든 것 중에서 최고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좋은 것은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영화 쇼생크 탈출 중 앤디의 대사를 전해드렸습니다.

찬송의 향기. 오늘 함께 하실 찬송은 찬송가 3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입니다. 이 찬송은 1840년에 태어나 1901년에 소천한 미국의 휘틀 목사가 지은 복음 찬송입니다. 휘틀 목사는 무디와 함께 미국의 유명한 대부흥사입니다. 휘틀 목사는 1873년부터 미국 전역을 돌면서 본격적인 부흥 집회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는 이 찬송시를 1883년 복음 찬송이란 책을 통해 처음 발표했는데, 이 책에는 그가 지은 빈들의 마른 풀같이라는 찬송도 함께 실려 있습니다. 휘틀 목사가 이끄는 집회에는 항상 찬송으로 넘쳤다고 하는데요. 집회 때마다 부른 찬송의 대부분은 설교 내용에 맞춰진 곡들이었습니다. 이 찬송가의 성경적인 배경은 바울의 고백인 디모데 후서 1장 12절 말씀,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입니다. 찬송가 3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감상해 봅니다.

0: CBS
1: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0: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주세요.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응원단장 정호의 남자 최인혁입니다. 논어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덕은 외롭지 않다. 반드시 이웃이 있다. 좋은 마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가끔은 손해보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정직하게 말했는데 나만 불편해지는 것 같고 배려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선하게 사는 일이 문득 외롭게 느껴질 때도 있죠.

하지만 좋은 마음은 언젠간 좋은 마음을 부르고요. 따뜻한 사람 곁에는 결국 따뜻한 사람이 모입니다. 화려하게 포장하지 않아도 진심 있는 사람의 향기는 전해집니다. 당장 알아준 사람이 없어도요, 정직하게 걷는 길은 헛되지 않고 지금은 외로워 보여도 사랑으로 심은 마음은 반드시 누군가에게는 꼭 닿는 법이니까요. 화이팅!

네, 신실하게 진실하게 SBS 워십 치유 음반 중에서 들었습니다. 오늘 첫 곡이었고요.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야, 지금 뭐 휴가가 한참이실 텐데 네, 그래도 바쁜 중에도 잠깐 인사해 주시면 너무 좋죠. 또 휴가 못 간 분

들이요? 그냥 뭐 사평로가 휴가지 뭐 조이포이가 휴가고 즐기고요. 네, 더위도 잊혀질 거라고 믿습니다. 샵7997 모바일 문자 또 만나 레인보 게시판 열어놨어요. 하늘빛 바람님이요. 오늘도 주님 안에서 해피 하세요. 맞아요. 해피 하십시오. 해피 이 말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하나비님도 달려오셨고 걷기 운동 끝나고 들어가려고요 하시면서 3.1절님 반갑습니다. 자, 윌러브의 아름다운 나라 어노인팅의 강물 같은 주의 은혜가 예, 이어집니다. 이 곡 나갈 동안 여러분은 자 어마무지 달려오시고 하이파이브 해주시고 저랑 허그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침빵집도 문을 열고 편의점도 문을 열고 손님을 맞이하네요. 손에 들린 식료품과 커피로 이 아침이 밝아진다니 이 평범한 하루가 감사한 거죠. 거기에 음악이 더하니 환상적 궁합이네요. 음악도 보통 음악이에요. 하나님이 떡하니 예, 함께 계시는 별탈 없이 근심 없이 하루를 시작하는 하루는 오늘도 행복한 순간들과 채워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내 눈은 반짝이고 들이마시는 공기조차 행복해지는 순간입니다 하시면서 오늘이 특별한 건 당신 덕이에요. 나 혼자라면 완성되지 않는 아침 편의점 점원이 있어서 빵가게 점원이 있어서 라디오 DJ가 있어서 이야 송아리님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와 그리고 만나는 자마다 나와 접촉하는 사람마다 너무 감사한 거죠. 예. 송아리님처럼 우리 살아갑시다 진짜. 예, 그냥 그 뭐 사랑해요라고 쓴다 이 가사가 딱 생각이 났어요. 송아리님 너무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러빔의 하나님의 열심 목소리 상점의 하루의 은혜 그래서 예, 하덕규의 네, 우리 시인과 춘장이죠 사랑일기 준비했습니다.

사랑해요 라고 쓴다. 같이 노래하셨죠? 우리에겐 복이 있다. 네, 잔치 공동체의 찬양까지 듣고 왔습니다. 자, 여기는 세계에서 제일 행복한 방송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수영 중이라도요, 식사 시간이라도 와서 글 한번 인사 한번 나눠주세요.

네, 방금 듣고 오신 찬양은 헤리티지였죠. 문을 열어 소울싱어즈 전쟁을 선포한다. 김단비의 긍휼이었습니다. 보라제비꽃님이요. 동네 어르신께서 상추쌈 주셨대요. 와, 맛있게 먹어야겠네요. 진짜 맛있겠네요. 지난번에 우리 애청자, 예, 너무 감사해요. 정말. 네, 최정숙 사모님 저희 보내주셔서 잘, 진짜 잘 먹었고요. 그리고 그 남원에 또 교회 목사님 권사님, 예, 너무 감사합니다. 자, 청관웅의 미랄 준비했고요. 2부에서 만날게요.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 출품한 올해 88살 신정순 은퇴권사님의 사연입니다.
3: 제가 척추협착증으로 너무너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 다리 아파 밤새도록 잠을 잘 수 없어요. 네. 근데 이렇게 잠을 못 잘 빼야 성경을 한번 써보자 하면서 책상 놓고 앉아서 쓰기 시작했는데 뭐 쓰다 보니 새벽 3시, 4시까지도 써. 그동안에 전혀 통증이 안 왔는데 친구약 한 벌 쓰고 반 정도 썼는데 저 척추협착증이 완전히 깨끗이 나와요. 기적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 제가 안 쓸 수가 있습니까?
2: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관람 바랍니다. 전시 관람 문의는 02-2650-7942번입니다.
4: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과 23절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의 기도. 사랑의 하나님, 지금은 주일 여름 성경학교 기간도 맞고요. 또 무엇보다 많은 수련회가 있고 휴가철입니다. 하나님, 모든 수련회마다 예전에 수련회를 통해서 평생의 주님의 제자로 정말 신실한 아들로 딸로 고백했던 고백에 그 고백들이 한국교회를 부흥케 했는데, 이번에도 모든 수련회 여름 성경학교 안에 그런 고백이 넘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휴가철 갔을 때도 친구들과 이웃들과 가서 행복한 시간들, 가족들과 가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지만 즐거움으로 끝나지 않고 믿음의 시간이 되고, 때론 이웃에게 친구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행복한, 정말 주님이 보시기에 행복한 휴가 되게 해주세요. 가고 오는 길 안전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평안으로 가득하도록, 사랑이 넘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의 기도 이어서 조수아의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듣고 왔습니다. 자, 들어와, 들어와. 예, 바쁘시고, 뭐, 진짜 물놀이. 아, 진짜. 나도 휴가 가고 싶다. 저는 이제 여름에요. 휴가다운 휴가를 가본 기억이 한두 번 있나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사역 전에는 친구들과 뭐, 산도 가고, 바다도 가고 했던 기억이지만, 막상 사역자로 사는 동안은 남들 휴가 기간엔 휴가를 가본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에, 그래도 늘 휴가 다니듯 사역을 다니고 그러죠. 허리케인 73님 자비량 사역자시래요. 에, 아이고 그 귀한 발걸음을 축복합니다. 늘 채우시고 주님 먹이시고 입히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봄보로봄님 점심시간이라고 네, 달려와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바쁜 중에도 잠깐 잠깐 글 남겨주시고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의의 동행 한웅제 그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심플리 풉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올리브님이 지난 2년여 동안 남편의 건강 이상으로 수많은 기도의 동역자분들께 중보 기도를 통해 빚진 자가 되어 살아왔습니다. 한 달 전쯤 남편의 건강이 호전되기 시작했고 드디어 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야, 너무 감사하다. 정말 정말 2년 동안 또 남편분도 그렇지만 온 가족들 올리브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평로로 인해 참 위로가 되었고 은혜의 시간들이었기에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네요. 네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병이 오래되면 하나님은 멈춘 것 같지만 하나님 일하고 계신 거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멈추신 적이 없어요. 그냥 멈춘 것 같은 시간으로 우리가 느낄 뿐이죠. 하나님의 열심은 언제나 변함없이 계속되고 우리를 향한 사랑과 우리를 축복하고 싶은 그 열정은 우리가 축복받고 싶은 열정보다 5만 6천 배 더 클 겁니다. 그러나 아무 때나 줄 수 없어서 기다리고 있고 우리를 치료해 주고 싶은 마음은 주님이 더 간절하시지 않겠습니까? 네, 정말 주 앞에 포기하지 말고 주를 향한 사랑을 고백하고 믿음을 지켜냅시다. 지형 십자가 희주일 광야를 지나며 시와 그림 나의 피난처 예수 한 곡 더 이어갈게요. 박수진과 이무아가 부릅니다.

이거 같대? 한밤중에 자다가 목이 말라서 냉장고를 열어봤더니 거의 고등어가 있어요. 아마 어머님은 이제 아침에 고등어를 구워주려고 여기다 넣어놨나 보다 하는 내용이 그 김창완의 어머니야 고등어입니다. 여러 번 보내드렸죠? 이 가난한 시절의 고등어는 정말 귀한 음식이고 이 고등어를 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해야 되는지 압니다. 그 모든 내용이 여기 있는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의 우리를 향한 그 진짜 손발이 닳도록 고생하신 고생, 또 홀어머니 가족도 많고 그런 경우가 참 많았었습니다. 우리 그 예전 가난한 시절 말입니다. 그러면서 어머님이 코를 골면서 주무시는 걸 보며 자식의 사랑과 고마움이 담겨진 것이죠. 성경에는 효도하는 자가 이 땅에서 장수하고 잘 된다고 써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곁에 계신 어머니 아버지 떠나셨다면 한 번쯤 돌아보고 계시다면 정말 효도하며 우리가 이제는 잘 섬기는 자녀들이 되고 가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곡 어때? 김창완입니다. 어머니와 고등어.

어렸을 적엔 기도할 때 눈 뜨면 안 된다는 선생님의 말씀에 아프도록 두 눈 꼭 감고 손 모아 기도했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내 손은 흐트러져만 갔고 기도할 때 아무렇지도 않게 주위를 둘러보곤 합니다. 주님, 저는 지금 너무나 변해버렸습니다. 저를 용서하옵소서. 이제는 어린아이

네, 이 곡 어때 어머니야 고등어에 이어서 유니즌 맛 잃은 소금이었습니다. 고등어에 소금을 뿌려야 되는데 진짜 맛 잃은 소금을 뿌리면 안 되겠죠. 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 코스모스님 재정은 나로부터 흘러가는 은혜가 크더라고요. 아멘입니다. 진짜 아멘.

입니다. 내가 흘려보내야 누군가에게 흘러가는 거니까. 제비꽃님 감사합니다. 달려와 주셔서 늘. 자, 아가퍼 워십의 웨이메이커 오늘 끝곡이고요. 저는 내일 다시 또 올게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0: 샬롬,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를 진행하는 최인영 목사입니다. 여러분, CBS가 얼마나 아름답게 힘겹게 걸어왔는지 아시죠? 그동안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 방송을 통해 많은 은혜를 전해왔고 또 이단 사이비들과 싸워오고 지금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방송하다가 보니 장비도 노후되고요. 스튜디오도 하나뿐이 없어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행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CBS 손잡아 주셔도 후회 안 할 겁니다. 02-2650-7004, 02-2650-7004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거고요.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CBS 직원들이요, 늘 모여서 기도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함께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2: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이었습니다.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신앙의 기쁨과 영성을 깨웠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그럼요.
1: 매년 한국교회 성도들과 은혜로운 성지순례를 떠나온 CBS가 오는 11월 1일 10박 12일간의 일정으로 그리스 로마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인 그리스와 마지막 순교지인 로마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번 순례 여행은 2000년 전 바울의 땀과 눈물 그리고 순교의 정신을 온몸으로 마주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갈릴리 여행사 02-775-5400, 02-775-54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2: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 본사며 관람 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3: 주저하는 마음이 끊임없이 우리를 따라다녔다. 절실하게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었지만 불안감이 앞날에 대한 기대와 기쁨을 조금씩 좀먹고 있었다. 우리는 시간이 날 때마다 이것이 우리가 원했던 삶이라는 걸 되새겼다. 우리 나이를 생각해보면 이런 기회는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터였다. 어차피 나이가 더 들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사는 방식을 포기할 수밖에 없을 테고 그때가 되면 편안히 쉴 시간이 차고 넘칠 터였다. 70대 노부부 린 마틴, 팀 마틴의 세계여행 에세이 즐겁지 않으면 인생이 아니다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4: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준 바로 그 찬양 지금 신청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신청곡으로 꾸며가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주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듣고 싶으신 곡 남겨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샬롬,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를 진행하는 최인영 목사입니다. 여러분, CBS가 얼마나 아름답게 힘겹게 걸어왔는지 아시죠? 그동안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 방송을 통해 많은 은혜를 전해왔고 또 이단 사이비들과 싸워오고 지금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방송하다가 보니 장비도 노후되고요. 스튜디오도 하나뿐이 없어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행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CBS 손잡아 주셔도 후회 안 할 겁니다. 02-2650-7004 02-2650-7004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거고요.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CBS 직원들이요, 늘 모여서 기도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함께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요한복음 15장 7절 8절 말씀이었습니다.
4: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도 아침부터 폭염이 계속되네요. 요즘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말인데 날이 더우니까 괜히 신경이 쓰이고 별것 아닌 말 한마디에 마음이 확 올라오는 것 같은 느낌. 가족끼리도 직장 동료끼리도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쉽게 부딪히는 것 같아요. 더위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더위가 사람을 예민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더위가 평소에 숨겨뒀던 우리 안의 것들을 드러낸 건 아닐까 싶어요. 평소엔 잘 참던 것들이 더위 앞에서 그냥 나와버리는 거죠. 무더위 속에서 덥다 덥다만 하지 마시고 우리 안에 숨어있다 드러난 것들을 잠깐 들여다보는 시간도 가져보시면 좋겠어요. 오늘 첫 곡입니다. 제이라우스 편곡의 찬송가 너 성결키 위해. 소프라노 박지은, 알토 이지현, 테너 박명원, 베이스 김영민의 찬양으로 듣고요. 찬송가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올댓힘의 찬양으로 이어서 듣습니다.

0: 방금 들으신 곡은 주님은 산 같아서 심정선의 목소리였고요. 앞서 들으신 곡은 제이라우스 편곡의 찬송가 너 성결키 위해 소프라노 박지은, 알토 이지현, 테너 박명원, 베이스 김영민의 찬양이었습니다. 이어서 찬송가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올댓팀의 찬양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1: 여러분은 지금 전진의 주님을 찬송하면서를 듣고 계십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는 은혜로운 찬송, 찬양대가 즐겨 부르는 합창, 전 세계 크리스천들이 함께 부르는 성가와 CCM, 찬양 연주곡 등 세상의 모든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누고 싶은 사연과 듣고 싶은 신청곡은 문자 샵 7997, 우물정 7997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참여하실 분은 CBS 레인보우 어플 채팅방이나 CBS 만나앱에서 사연 남겨주세요.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닭갈비 본고장의 맛, 국산 닭다리살과 차별화된 양념 소스로 만든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과 간장 닭갈비 세트, 원조의 품격 팡파미유에서 드리는 강릉 육종마늘빵, 국산 곡물만 사용하는 대한민국 대표 선식 기름 전문점 오곡형제에서 미숫가루, 커피의 도시 강릉에서 드리는 강릉 커피빵과 커피잼, 그리고 커피 쿠폰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송하면서 복된 시간 보내세요.
0: 화요일 출첵들 남겨주시고 계셔요. 김선주님, 블루딱따구리님, 황동현님, 마라나타님, 김숙희님, 하하호호님, 멋쟁이님, 심군님, 노석봉님, 이은주님, 산바다님, 기도합시다님, 금강초롱님, 아로아님, 시기님, 민민하하님, 아스농부님 오셨고요. 코스모스님이 평안합니다.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하나님의 자녀 되길 소망합니다. 송미영 집사님은 폭염으로 많이 더운 날 주님이 주신 찬양의 숲에서 인사드립니다. 표현이 너무 예쁘네요. 플라리스님은 장디님 하셨는데 진디님이겠죠? 무더위에 건강하시라고 남겨주셨어요. 여주왕자님은 아무리 덥고 힘들어도 살아있어서 호흡할 수 있음에 이 또한 감사하지 않을 수 없네요. 주찬만의 거룩한 분위기 너무 좋아요 하셨습니다. 하종님은 아이고 육체의 고급 가죽이 벗겨질 듯 오늘 많이 덥네요. 더군다나 이번 주부터 휴가철이라 길도 많이 밀리고 졸려서 작은 눈이 감기네요 하셨는데 아이고 하종님 에어컨 빵빵하게 틀고 다니고 계시죠? 아이스커피라도 한잔 하셔야겠는데요. 태연님은 선크림에 소홀했더니 얼굴에 기미가 생겨서 오늘은 선크림, 기미크림 듬뿍 바르고 양산 쓰고 교회 기도하러 다녀왔어요. 어여쁜 자연님은 잠시 지인을 강아지 봄이와 함께 만나며 아들의 좋은 소식과 결혼 소식, 날짜 잡은 것까지 듣고 왔다고 너무너무 잘 됐네요. 보라지비꽃님은 아들 지율이 방학해서 함께 듣고 있어요. 보내주신 미숫가루도 맛있게 잘 먹고 있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무사히 받아서 다행입니다. 4191님도 이번 주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유년부 성경학교 시작돼요. 많은 친구들이 성경학교를 통해 주님께 용서받고 서로 사랑하는 친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성경학교 수련회 시즌이죠. 준비하는 분들도 그 수고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길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는 그런 은혜 가득한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이번에는 세계인들이 고백하는 찬양 함께 하시죠. 먼저 안톤 브루크너의 라틴 성가 오스 유스티, 의인의 입은 지혜를 말하고 영국의 합창단 테네블의 연주로 준비했어요. 이 곡은 19세기 오스트리아의 작곡가 안톤 브루크너가 1879년에 작곡한 성가고요. 가사 본문은 시편 37편 30과 31절입니다. 의인의 입은 지혜를 말하고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고

오스 유스티, 의인의 입은 지혜를 말하고 영국의 합창단 테네블의 연주였고요. 스웨덴 찬양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블루텐닥 로버트 웰스 트리오의 연주였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김기영 곡 참 평안을 주시었네 필그림 미션 콰이어의 찬양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초의 찬송가인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며 찬양을 함께 나누는 오늘의 시편.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의 허물을 깨닫고 숨은 죄와 고의적인 죄로부터 벗어나기를 간구하는 시편 19편 12절에서 14절을 성우 손정아 권사의 낭독으로 전해드리고요. 시편의 은혜를 나누는 찬양도 이어서 듣겠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가 자기 잘못을 낱낱이 알겠습니까? 미처 깨닫지 못한 죄까지도 깨끗하게 씻어주십시오. 주님의 종이 죄인 줄 알면서도 고의로 죄를 짓지 않도록 막아주셔서 죄의 소나기에 다시는 잡히지 않게 지켜주십시오. 그때야 나는 온전하게 되어서 모든 끔찍한 죄악을 벗어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구원자이신 주님,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이 언제나 주님의 마음에 들기를 바랍니다.

시편 19편 낭독 후 전해드린 곡은 시편 19편 옹기장의 찬양이었고요.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조수아의 찬양 들으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찬송가는 주 예수여 은혜를 초롬의 목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장기영님, 안젤라님, 당구님, 최여사님 함께하고 계시고요. 푸른동사님이 외손녀와 차 안에서 듣고 있네요. 딸 기다리면서요 하셨는데 따님이 나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신혜숙님은 월말에 마무리 세금 내고 너무 더워서 카페에서 더위 식히고 집 들어가는데 거리가 땡볕이네요. 더위 지치지 않게 물 많이 드시라고. 오늘 진짜 덥죠. 저도 더워서 원래 그 퇴근하고 이제 저녁 일상으로 러닝을 했었는데 이제 더워서 열대야도 너무 심하니까 자연스럽게 러닝을 쉬게 되더라고요. 보혜사님이 타 방송국의 위대한 가이드 프로의 에티오피아 편을 봤어요. 되게 막연히 알던 나라인데 그곳에도 아기자기한 삶이 있는 걸 보며 반성 아닌 반성을 했어요. 에티오피아 커피는 마키아또에 카라멜이 안 들어가는데 엄청 맛있다네요. 아프리카의 찬양도 종종 들려주세요. 아, 또 그런 아프리카의 찬양을 들을 수 있는 프로그램은 또 저희 주님을 찬송하면서가 거의 유일하니까 접수하겠습니다. 제키리 님이 오늘 아침부터 회전교차로에서 도는 차와 충돌할 뻔했어요. 앞차 승용차가 갑자기 정차 후 일행을 내려주고 다시 제 앞에서 주차하려고 왔다 갔다 하는데 제 앞에 길을 막고 주차하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짜증이 나든지 한참 쳐다보다가 왔어요. 빈 공간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하더라고요. 건너편에 주차 공간도 있는데 비상등 안 켜고 앞에서 주차하는데 미안하다는 인사도 안 해요. 하, 또 이게 또 지금 휴가철이다 보니 강릉에 오는 관광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또 개념 없이 운전하는 사람들 아니면 초보 운전자가 또 여행 왔으니까 뭐 차 빌려서 운전할 수도 있고요. 참 이런저런 일 많이 겪으실 것 같아요. 제키리님 화 푸시고 찬양 들으시면서 평안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사고 안 나서 다행이죠. 펠리스님이 300회 출석입니다. 휴가라서 편하게 듣고 있답니다 하셨는데 300회 축하드리고요. 제가 커피 쿠폰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또 3.1절님이 축하해주세요. 드디어 25회 방사선 치료 끝났다고. 아 정말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유 몸도 많이 약해지셨을 텐데 이럴 때일수록 잘 챙겨 드셔야 돼요. 그래서 닭갈비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송미영 집사님이 이 곡 남겨주셨어요. 김성수의 집으로 가자.

오늘 끝곡은 빛 대신 주, 박윤철의 기타 연주로 흐르고 있습니다. 중앙 루터교회 최주훈 목사님이 SNS에 쓰신 메시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말과 글에는 온도가 있다. 같은 내용을 전하면서도 어떤 문장은 사람을 보듬어 안아대우고 어떤 문장은 얼린다. 말에도 온도가 있다는 겁니다. 같은 말이라도 어떤 온도로 건네느냐에 따라 상대에게 전혀 다르게 닿는다는 거예요. 뜨거운 날씨에 뜨거운 말이 더해지면 쉽게 타오릅니다. 오늘같이 더운 날에도 시원한 말 한마디는 편안한 그늘이 되어줍니다. 수고했어, 괜찮아, 고마워. 화려하거나 길지 않아도 그냥 조금 낮은 온도로 건네는 말 한마디가 필요한 오후예요. 이 무더운 여름, 말의 온도를 한 칸만 낮추면 우리 주변이 조금 시원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남은 오후도 평안하세요. 주님을 찬송하면서 전진이었습니다.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0: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2: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주세요.
3: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 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4: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CBS 스페셜입니다. CBS 스페셜은 CBS TV가 제작한 올포원, 성서학당, 새롭게 하소서, 잘 믿고 잘 사는 법 등 신앙 프로그램을 오디오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성경을 쉽게 이해하도록 풀어주는 눈높이 강의와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신앙인들의 간증, 말씀에서 지혜를 얻는 큐티, 우리의 삶과 밀접한 수많은 신앙적 질문 등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자양분인 말씀을 다양한 시선을 통해 새롭게 알아가는 프로그램을 만나봅니다. 오늘은 말씀으로 하나 되는 시간 올포원을 보내드립니다.

0: 맞다. 예수님의 험한 십자가야말로 능력이다, 답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현관문만 들어서면 가족들 얼굴만 보면 야 정말 이런 험한 에베레스트가 없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1: 이 에베레스트 산보다 네. 더 정복하기 힘든 것이 결혼생활 가정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요.
0: 네.
1: 산 넘으면 또 산이 있고 그 산 넘으면 또 있고 또 있고.
2: 저는 인정 못해요.
0: 저는 이해 못해요. 네.
2: 저는 이해 못합니다. 왜냐하면 제 아내가 이 방송을 보고 있기 때문에 가끔 저한테 뭐 사랑이 중요하냐 일이 중요하냐 물을 때도 있지만 저는 뭐 사랑이 중요하다 항상 얘기하는데 저는 네, 잘 모르는 일이에요.
0: 네, 아까 대기실에서 얘기와는 네. 조금 다르시네요. 네.
3: 근데 이제 저는 이 성공도 해야 사랑도 하고 또 이제 사랑을 해야 결혼도 하고 결혼을 해야 가정도 이룰 수 있는 게 아닌가. 근데 다들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마주씨?
4: 성공하셨잖아요.
3: 네?
4: 결혼하시면 되겠네.
3: 결국엔 아직 저는 상용이 금은보화가 많이 쌓였다라고 생각합니다.
4: 아, 그러니까요. 저도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저희 어머님의 간절한 뜻대로 빨리 결혼도 하고 가정도 꾸리고 행복하게 살아야 하는데 이 세상은 그거 쉽지 않아. 특히 일하는 여성한테는 더 쉽지 않아. 그냥 혼자 살아.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목사님.
3: 근데 또 이제 남자도 마찬가지인 게 이 인생의 대소사들을 이 세상 방식 말고 이 하나님의 방식으로도 요즘 세상에 너끈히 잘 해낼 수 있을까요, 목사님?
4: 백년문이었네요.
3: 여자든 남자든 잘할 수 있을까요?
5: 세상 방식으로
3: 말고
5: 하나님 방식으로 너끈히 네. 그런데 그 에베레스트 산이 너무나 높아서 고민하기와 여기 모인 거 아니겠어요?
6: 네. 어렵, 너끈히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 않지 않겠습니다. 어렵다.
7: 어차피 답은 하나님 안에 있어요. 아.
0: 네. 네. 그래서 올포원이 준비한 세상을 이기는 지혜 시리즈 그 첫 편이 결혼과 사랑 그리고 가정입니다. 네. 자, 오늘 이 시간 어떤 목사님들의 설교를 준비하셨을까 궁금한데요. 이야. 하정환 목사님 설교부터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3: 재밌겠다. 와, 재밌겠다. 진짜.
7: 결혼은 제가 이렇게 결혼 예비 공부할 때 결혼은 아름다운 사랑 여행이다. 근데 이제 사실은 아까 우리 처음에 좀 얘기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의 얘기는 뭐 결혼이 반드시 아름답지만은 않다. 이런 얘기를 좀

하죠. 한 신문에 실렸던 60대 후반의 어떤 할머니 얘기가 저한테는 굉장히 좀 충격적으로 다가왔는데, 할머니가 그 60대 후반에 이혼을 요청한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함께했던 할아버지와 이혼을 하는데 이혼 사유가 이거예요. 그동안 수십 번도 이혼을 더 결심했지만 자식을 낳고 기르다 보니까 자식들이 불쌍해서 할 수가 없었다. 이제 자식들 모두 시집장가 다 보내었으니 남은 생애만이라도 편하게 살고 싶어서 그렇게 결정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자식들 다 시집장가 보냈으니까 이제 혼자 편안하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남편 뒤치다꺼리 하고 싶지 않다.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들의 과거 결혼은 도피처, 뭐 또 생활의 조건이었죠. 특히 여성들에게는. 또 자녀를 두는 것, 대부분이 다 목적성을 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중매, 그죠? 아버지, 어머니가 서로 눈 맞아가지고 술 한잔 하다가 그냥, 그래, 네 딸 줘라. 뭐 이런 식으로. 비인격적 결혼이었던 것 같아요, 제 보기. 결혼의 조건이 사랑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살다 보니까, 살다 보면 정이 들고, 정은 사랑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경우는, 이제는 이제 좀 바뀌었죠. 지금은 사랑, 결혼의 조건이 뭐냐면 사랑이라는 것을 늘 알았어요. 개화된 겁니다, 우리가. 야, 그래가지고 뜨겁게 사랑하고 결혼합니다. 얼마나 뜨거우냐면 만난 지 뭐 보름 되었는데, 한 달 되었는데 바로 결혼을 하고, 그쵸? 속도도 위반하고 뭐 그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지금. 우선 결혼에 대한 생각을 할 때 우리에게는 어떤 착각이 있어요. 무슨 착각이냐 하면 결혼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다. 뭐 내 배우자를 만나면 내 어려운 형편 다 서로 사랑하는 사람 의지하고 뭐 너무 행복하잖아요. 착각이라는 뜻이에요. 오히려 결혼하면서 더 나빠져요. 더 나빠지는 이유가 뭐냐 하면 각자가 전부 상처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상처가 만약에 한 100개가 있었어, 나에게. 근데 상대방은 200개가 있었어. 그 만나면 300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더 상처가 많아져. 그래서 이렇게 만나고 나면 상처 때문에 서로가, 그러니까 내가 배우자를 통해서 상처를 치료받고 싶었는데 오히려 더 상대방도 상처를 치료받고 싶었어. 근데 오히려 서로가 서로의 상처를 보면서 더 상처가 더 깊어진 거야. 내가 과거에 없었던 상처까지 상처를 받으니까 이게 정말. 그러니까 안전을 찾고자 했는데 오히려 더 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런 결혼의 내면적 동기가 이기적 욕망에서 시작된 거예요. 이기적 결혼이잖아요. 내가 당신을 통해서 사랑받고 싶다. 심지어 무슨 뭐 물질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선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은 결혼은 행복을 가져다주는 조건이 아니다. 답부터 얘기할게요. 진정한 행복은 목사라서가 아니라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으로부터 오죠. 어떻게 행복이 인간으로부터 와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이 말 얘기 안 해도 알죠.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인간적인 삶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배우자가 결혼이 일시적으로 행복을 줄 수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외로움도 공허함도 불안정감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의미 있는 삶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만 온다.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안고 온 짐과 고통은 아무리 배우자라 할지라도 그가 혹은 그녀가 완전히 치유할 수 없다. 기본적으로 그 고통은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에서 나오기 때문에, 죄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럼 죄된 존재가 죄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 행복할 수 없어요. 근데 배우자가 그 죄된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거든요. 행복한 결혼 생활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고 행복의 조건은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고 주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싱글이 행복한 커플이 되는 겁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결혼 공부를 하면서 꼭 얘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혼수는 뭐냐. 네가 예수님 잘 믿고 예수로 말미암아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배우자를 만날 때 네가 행복한 모습 때문에 그도 행복해지는 것이다. 여러분 모두가 먼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사람에게서
행복의 조건을 찾습니다. 그들의 물질적

0: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들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 오로지 그리스도 예수에게서 온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아멘. 그것이 우리의 기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2: 아멘. 아, 감사합니다.
3: 아, 남편이 아내에게 말합니다. 내가 좀 도와줄까? 아내가 화가 났어요. 당신은 돕는 사람이고 나는 항상 일하는 사람이야? 그게 빌미가 되어가지고 갈등이 생기고 뭐 이혼 운운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결혼한 지 50년도 넘고 이제 60년을 바라보는 저한테는 충격이었죠. 더군다나 저는 사는 동안 수도 없이 도와줬고 수도 없이 도움을 받았는데 그렇지만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쉽게 이해는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좋은 삶을 살까? 비결은 간단합니다. 섬기고 배려하고 사랑하면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주 안에서 그게 쉬운가요? 오늘 우리 문제는 그걸 유지하고 지키고 그렇게 행하는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그 고민하기 위해서 여기 모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산상수훈에 보면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셨을까? 그래서 간음했으면 음행한 연고를 했으면 이혼증서 이혼해라 그런 뜻이었을까?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죠. 바리새인이 나와서 이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이혼을 쉽게 생각하는 그 당시의 남성들에게 경고하시는 촉구하시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 가운데서 이제 힐렐 학파가 있고 샴마이 학파가 있는데 힐렐 학파는 지금 진보적인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여성이 음식만 태워도 제대로 만들지 못해도 쉽게 말해서 마음에 들지 않아도 이혼해도 된다. 남성 위주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나 샴마이 학파는 음행을 저질러야 이혼 조건이 된다. 광해의 사람 에스네 학파들은 이혼도 재혼도 안 된다.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런 갈등 가운데서 나와서 예수님께 걸고 넘어지는 질문이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그런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답은 결혼의 존엄성이 지켜지기를 바라시는 그 안타까운 마음이 그 답변 가운데 들어있지 않은가.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해봤습니다. 산상수훈에 보시면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이 말씀은 시류에 따라서 적당히 좋아해가며 살아라 그런 뜻보다는 오히려 그 다음 나온 답을 보면 오히려 깊은 이해와 실천을 요구하시는 그렇게 매듭지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해야 될까요? 사람은 사람이어야 됩니다. 요즘 그 파친코라는 드라마를 보는데 거기 그런 대화가 나오더군요. 우리가 바퀴벌레 아니잖아. 사람이잖아. 요는 말씀을 순구하는 가운데 말씀 안에서 삶의 가치관을 세워가는 것. 그것은 기본입니다. 그게 사랑하는 삶이고 서로 배려하며 섬기는 삶입니다. 갑은 없습니다. 자꾸 갑이 되니까 을이 생기는 것이고 거기서 갈등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요는 터진 다음에 끌어당기 힘듭니다. 저는 오히려 교회에게 좀 당부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은 솔직히 말해서 남성 위주 아직 벗어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가부장적인 구조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교회가 앞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또 가정을 지키고 아름답게 가꾸는 것이 영혼 구원하는 것 이상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 천당? 아, 중요하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 가운데서 현재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교회가 있고 가정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교회가 생각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가정을 좀 보살피고 좋은 가정이 되도록 요는 터진 담에가 아니라 좀 예방하는데 교회가 좀 앞장섰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삶의 속에서 정죄하는 일이 너무도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율법전서처럼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럼에도 오늘 우리가 부딪히는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지켜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0: 아멘.
2: 아유,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해보고 싶습니다. What is love? 사랑이 도대체 뭡니까? 바울이 그 유명한 도시 고린도에서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도시를 알고 계신가요? 고린도는 상업, 특별히 항만과 상업이 너무 발달된 도시로 유명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가 더 유명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성적 타락 때문에 잘 알려져 있습니다. 아리스토페네스라는 사람이 헬라어를 만들었는데요. 이 헬라어 단어가 코린디아제스타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문자적 의미는 고린도 사람처럼 행하다라는 뜻이지만 실제 이 뜻은 음란을 행하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당시 창녀의 완곡한 표현으로 Corinthian girl, 고린도 여자라고 말하면 그는 창녀로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숫자에 약간 과장의 논란이 있긴 하지만 과장이냐 아니냐의 논란이 있지만 분명히 역사를 보면 고린도에는 아프로디테 신전에 1,000명의 여사제들이 있었습니다. 종교적인 행사를 하고 그리고 그가 딱 끝나면 사방에 있는 1,000명의 여사제들이 성적인 관계를 맺었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런 성적 타락 문화 속에서 사람들은 사랑과 성을 혼동했습니다. Love is sex, sex is love. 어쩌면 이 시대를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love is sex. 사랑은 곧 성인가요? 당시 여성은 쾌락의 대상, 출생의 도구, 가사일을 돌보는 존재였습니다. 그렇게 여성과 사랑에 대해서 잘못된 개념으로 고린도가 흔들릴 때 바울이 일어서서 True love,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사랑이 무엇이라고 생각했던 것, 그것과 바울이 말하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그리고 들으면서 너무나도 익숙했지만 아 저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따라야 될 사랑입니다. 4절,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이것과 반대되는 말을 하나요? 내가 네 불쌍해서 결혼했다가 나도 불쌍해졌어, 인간아.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교만하고 시기하는 거죠. 5절, 사랑은 무례히 행동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쉽게 성내지 않습니다. 사랑은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한다는 이유로 얼마나 무례하게 행했나요? 너랑 나랑 벽이 없어. 근데 내가 네 꼴을 보니 너무 사랑이라는 그 가깝다는 존재로 서로의 마음을 찢어놓을 때가 얼마나 많았나요? 그것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은 6절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이런 것이죠. 여보, 우리 가정이 되게 어렵지만 여보의 믿음이 깊어졌으니 나는 행복합니다. 7절,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소망하며 모든 것을 견뎌냅니다. 여보 괜찮아요. 지금 어렵지만 견딜 수 있습니다. 아들과 딸아, 나는 너를 믿어. 네가 있어서 이 시간을 견뎌낼 수 있어. 8절, 사랑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떠난 그 자리에 사랑이 남게 될 것입니다. 자, 아주 잘 알고 심플한 말씀이었는데요. 이 말씀이 여러분을 두들깁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는 무엇이 남나요? 저는 젊은 시절 아무것도 없었고 폐기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를 변화시켜야 되고 이 사회를 변화시켜야 된다고 말하면서 조국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집은 너무 가난했고 당시에 58kg였고 그리고 옷은 몇 벌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자매를 종종 만났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0: 그런데 그 분위기가 묘합니다. 그런데 제가 당시에는 굉장히 솔직했습니다. 사실은 좀 지혜로울 필요가 있었는데 솔직해서 제가 살고 있는 집 여섯 식구가 여관방을 개조한 이 새빵을 보여줘야 하고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여인들만이 나랑 미래를 같이 갈 수 있고 한국교회를 짊어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새빵 그것도 여관을 개조한 새빵을 보여줬을 때 공동 화장실이 있는 그 새빵을 보면서 모든 자매가 떠나갔습니다. 저는 What is love? 사랑은 도대체 무엇인지를 그때부터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한 자매가 겁도 없이 저와 다시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자매였습니다. 편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자매가 너무 순수해 보여서 아, 내 사는 모습을 보여주겠다 해서 새빵 집에 왔습니다. 허름한 여관 개조실에 왔고 그 집에 왔고 앞거는 갑자기 긴장이 된다 하면서 화장실을 가는 곳이었습니다. 자, 공동 화장실 그리고 문이 조금은 뜯어져서 다리가 보이는 곳에 물은 안 내려가서 퍼서 부어야 되는 곳이었습니다. 자매가 그 화장실을 갔다고 나서 저와 독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돌돌돌 떨면서 가난하다고 얘기를 들었지만 실상을 보니 정말 겁이 나네요. 저는 순간 또 이 만남은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 들은 말은 제가 일기장에 써둔 얘기입니다. 그 자매의 말이었죠. 권 형제가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았으니 얼마나 강하게 훈련됐겠습니까? 아, 귀해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은 제가 풀빵이라도 구워서 도우면 되지 않을까요? 와.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이구나. 그리고 그 사람은 제 아내가 되었습니다. 와. 와. 그렇습니다. 말씀이 옳습니다. 믿어주는 것이고 신뢰하는 것이고 끝까지 보듬는 것입니다. 곧 토크에서 말하겠지만 그 자매는 많이 변해 있습니다. 그러나
1: 편집해주지 마세요.
0: 그 자매를 지금 제가 보듬고 있습니다. 제 아내는 사랑도 지친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사랑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Love forever. 지칠지라도 그렇게 계속 가면 사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기에도 부족한 이 시간 미워함으로 허비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만이 우리 가운데 영원케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2: 목사님들 설교를 들으면서 울고 웃었습니다. 사랑하기에도 정말 한 번뿐인 짧은 인생인데 너무 미워하면서 또 허비하면서 살고 맞아요.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그렇지만 가슴 아픈 가정들이 많다는 게 사실 현실이고 우리가 오늘 넘어야 될 산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
1: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만 솔직하게 이제 대답해 주실 수 있는 질문이 좀 있어요. 그 뭐냐면 가정 좀 예민한 문제긴 한데 성도들이 가정 문제에 대해서 상담하실 때가 좀 종종 있으시잖아요, 목사님들은. 근데 어떤 내용을 하시는지 좀 궁금해요. 가정 상담 중에 옛날이랑 지금이랑 그런 상담한 내용들이 좀 바뀌었는지 좀 궁금하고 또 목사님들 상담하시다가 결혼을 하려고 아니면 또 이혼을 하려거나 했던 그런 상황에서 그게 뒤집혔었던 그런 상황들이 있었는지 좀 궁금하고 많은 이제 사람들이 좀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 지금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좀 이렇게 한마디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저는 그 젊은 부부들 그리고 뭐 최근에 좀 나이 40대 50대 분들도 몇 분 좀 이혼 위기 있었는데 막았어요. 막고 잘 이렇게 됐는데 그때 사용한 방법은 제가 답을 알려주시는 게 아니고 나도 그 고민 중에 있다 하면서 얘기를 해줬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했던 얘기 중에 뭐냐.

0: 그러면 남편이 이제 되게 아내를 기대하고 아내와 함께하고 싶은데 이제 아내가 그렇게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막 고민해서 제가 고민했던 것들을 이제 얘기했습니다. 아까 설교 때 저희 아내는 정말 새빵이라도 함께 있길 원했는데 지금은 제가 어떤 순간부터 제가 집에 있으면 자꾸 뭘 사러 나가요. 그래서 이게 너무 힘들고 저는 울 것 같은데 여러분 왜 이러세요? 나는 우리 아내가 정말 새빵이라도 같이 있겠다고 그러는데 지금 집도 있는데도 같이 나가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너무 그 힘들어서 제 제자, 신학교 제자 중에 저보다 나이 많은 분이 있는데 교장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60 이제 넘으셔서 곧 정년을 하시는데 제가 얘기를 여쭤봤어요. 그러면서 아내가 자꾸 저를 있으려고 하지 않고 귀찮아하는 것 같습니다. 목사지만 솔직히 얘기했죠. 네. 교수지만 솔직히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웃으면서 목사님 그거 정상이에요. 정상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 지금부터 교수님 지금부터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뭘 얘기하냐면 아내들은 정말 온갖 사회일도 하고 아이를 키우면서 사실은 마흔이나 마흔다섯 살까지 자기의 삶이 없이 한 맞아요. 번도 편하게 못 맞아요. 자면서 애를 키웠습니다. 자 그래서 마흔다섯이 됐는데 남편은 이제 이직을 하거나 아니면 자리가 없어져서 나는 집으로 돌아와야 되겠다고 할 때 얼마나 끔찍하겠는가. 이제는 남편까지 키워야 되는가. 그러면서 아내는 반대로 아이들을 키워놨기 때문에 환경의 변화라는 거예요. 환경의 변화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그러니까 이제는 스위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를 얘기해 주면서 또 하나는 환경의 변화뿐만 아니고 호르몬의 변화가 있습니다. 제가 교육학적으로 보면 남성은 어느 날 낙엽을 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여성 호르몬이 올라오고 여성은 이제는 정말 힘차게 바깥으로 나가고 싶은 남성 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에 호르몬의 교체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랬을 때 제가 문제를 객관적 사실부터 시작한 거예요. 객관적 사실부터 시작해서 아, 아내가 참 고단하구나. 그리고 내가 이렇게 아내에게 자꾸 사랑을 갈구하는 것은 호르몬의 역할이구나. 이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 돼 있어요. 벤 샤르가 해피어라는 유명한 책이 있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에서는 결혼하는 부부의 약 40%가 이혼한다는 통계가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연인이 될 수 있다는 우리의 능력에 의문을 갖게 한다. 게다가 나머지 60%도 반드시 행복하게 산다고는 말할 수 없다. 이게 해피어의 말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해주면서 일단 마음부터 편안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정상이다. 정상이다.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얘기하게 될 답을 주는데 복음에 대해서 아까 우리 이미 얘기 들었습니다. 끝까지 참아내는 것 그리고 미래를 소망하는 것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중간에 너무 좀 재미없을 것 같으니까 좋아서 딴 여자랑 결혼해봤자 똑같아.
1: 네. 서로에 대한 기대 수준을 좀 맞춰가는 거 계속해서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성경은 하나보다 둘이 낫다라고 하셨는데 분명 신앙으로 살려고 해도 힘든 문제들이 현실적으로는 참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때 세상의 통념을 이기게 해줄 하늘의 지혜를 좀 오늘 모아보는 게 우리가 모인 목적이잖아요.
2: 네. 네. 세상 방법은 오히려 쉽죠. 내 맛대로 내 맘대로 끝내면 되니까.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3: 사랑과 가정을 우리 품 안에 꼭 품기 위한 질문 타임.
2: 아까 설교 중에 임종수 목사님께서 이제 여성의 일을 이제 남성이 도와주는 게 아니라 온 가족이 같이 한다, 함께 하는 거다라고 하셔가지고 조금 충격을 받으셨다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요.
4: 근데 이게 말이 쉽지 일부는 또 이제 가부장적인 이 한국 남자들이 아직 있어가지고 그렇죠. 이 혼자 벌어서는 애들 못 키우니까 같이 벌고 자아시라도 같이 하자는 이 여성들의 요구도 있으니까 이게 분명히 현실적으로는 이게 충돌할 텐데 네. 안 싸우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목사님?
5: 글쎄요, 안 싸우고 사는 방법 없다고 봐요. 최근에 결혼식 할 때 제가 썼던 말 중에 하나가 무슨 붓으로 글씨를 써줬어요. 인류인 이렇게 써줬습니다. 일 하나가 되어라. 하나가 되는 데는 싸워야 된다. 서로 다른 관계에서 살았는데 그냥 하나가 된다는 것은 나도 없다는 거고 너도 없다는 얘기다. 가치가 없다. 서로 싸워가면서라도 하나가 되어라.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0: 한 통 속에 세모, 네모, 동글, 서로 다른 게 들어갔는데, 서로 깎여서 둥그러지려면 싸워야죠. 싸워서라도 하나가 되어라. 두 번째, 류. 서로의 흐름을 존중해라. 가문의 흐름도 존중하고, 서로의 직업도 존중하고, 서로를 존중해서 같이 흘러가야 된다. 마지막에 인, 인류인이니까요. 인류인이 되려면 사람이 되는데, 궁극적으로 사람이 되어라. 성경에서도 구원의 궁극적인 모습은 잃어버렸던 사람 다시 회복하는 사람이 되는 에덴을 회복하는 거 아니겠느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를 만드셨고 하나하나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요. 서로 종속관계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남편의 종속이 여자고 여자의 종속이 남편,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더 나아가서 부모와 자식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식이니까 나에게 딸린 거야,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 앞에서는 엄연한 하나의 인격체인 것이죠. 다만 질서라는 측면에서는 존중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좀 개선하고 또 그것이 오늘 이 시대에 부응하는, 더군다나 경제적으로 서로 각각 벌어서 먹고 사는데요. 그건 좀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느 가정은 주머니를 따로따로 찬 가정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고요. 통합해서 사는 것. 저는 통합해서 살았습니다. 저 같은 사람한테는 저한테 맡기면 큰일 나요. 그래서 살았는데, 아무튼 많은 고민은 있습니다만은 때에 따라서 싸워가면서라도 하나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생각을 가집니다.
1: 안 싸우는 게 아니라 잘 싸워야 되는,
2: 잘 싸워야
1: 되는 거죠. 지혜롭게.
0: 문제는 우리 자신에게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분명합니다. 이 시대와 우리 자신이 문제인 것이지 말씀이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쵸. 우리가 그 말씀에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3: 저는 싸움을 잘 못해서 항상 저질 자신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항상 머리로는 알고 글로는 또 알고 하는데,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모든 걸 덮고 인내하느니라. 잘 알죠. 잘 아는데 과연 바울도 잘할 수 있었을까?
4: 그렇게 해보시라고.
3: 그러니까. 근데 유일하게 잘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권오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그 사모님께 사모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 아직도 변함 없으시잖아요.
2: 네.
3: 그죠. 그래서, 근데 저희 같은 일반, 이 나약한 사람들은 지칠 때가 많아서, 그래서 전혀 없으신 우리 권오 목사님을 믿고 따라가면서, 신앙인이니까 그냥 섬겨야 해. 그래서는 버티기 힘든 게 솔직히 가정생활 아닐까요, 목사님?
2: 지금 이 CBS 이 방송이 굉장히 저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의 위기가 올 수도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제가 실제로 경험했던 것과 그 다음에 제가 학생들에게 또 세미나를 통해서 가르치는 것 두 개를 나누고 싶은데, 저도 사실 선배 목사님들의 얘기 들으면서 지금도 배우고 있고, 저는 정말 늘 배웁니다. 사랑이 뭔가, 또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일까를 생각해 보는데, 하도 고민이 돼서, 왜냐하면 자꾸 이제 끝까지 함께 있겠다고 했던 사람 자꾸 나가니까 밖으로 자유를 쳐서 나가고 또 쇼핑해서 나가고 막 이렇게 나가니까 고민이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제 머리를 꼭 잘라주시는 분이 있는데, 여자 헤어드레서 분이세요. 그분이 저랑 나랑 비슷한데,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정말 이제 50이 넘으면 남성이랑 남편이랑 같이 있기 싫으냐고 그랬더니 단 1초도 주저하지 않고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때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고, 왜 그러냐요? 왜 그런가요?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사랑한다. 근데 왜 같이 있길 원치 않냐고 그랬더니 어쨌든 싫다. 그 얘기를 하면서 아까와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 많이 붙어 있었고 희생했고 이랬기 이제 지쳤기 때문에 좀 따로 있고 싶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건 옛날부터 알았으니까, 그러면 저를 좀 가르쳐 주세요. 저는 교수인 걸 숨기고 목사인 걸 숨기고 저는 아직도 사랑을 믿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진짜 배우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배우기 원합니다 하면 해서 제가 거기서 진짜 머리를 자르면서 배웠습니다. 첫 번째, 가능한 한 함께 있지 마세요. 그러면서 남편하고 있는 것이 즐겁지만 사실 때로는 떨어져 있는 것이 너무 좋을 때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제가 이게 이거구나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아내도 공간이 필요하고 지쳐있기 때문에 어떤 혼자만의 시간과 공간이 필요하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때 아내랑 함께 있을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질문을 들었죠. 그랬더니 1초도 주저하지 않고 말을 하지 마세요.
4: 진짜요?
2: 그래서 제가
4: 잘못 배우신 거 아니에요?
2: 너무 충격적이어서 말을 하지 말라면 뭘 합니까?

0: 그냥 집에 있으려고 그러면 일을 하세요. 설거지를 하고 방 청소를 해주고 이러면 그 모습 베이킴을 돌리고 막 이렇게 돌리고 설거지를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약간 회복이 된다.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말을 해야 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했더니 말을 줄이세요. 줄여서 해야 될 말은 뭡니까? 했더니 칭찬만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 굉장히 단호하게 얘기하셨네요.
2: 네. 그분 되게 명강이.
0: 명강. 그래서 네. 제가 이거를 방송에서 얘기해도 되겠냐고 나왔어요. 그랬더니 하세요. 그게 제가 굉장히 큰 깨달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가끔 이제 집에 이제 없기도 하고 또 집에 있을 때는 설거지하고 요리하고 말을 거의 안 합니다. 그리고 말할 때는 이거 좋은 생각이야. 바로 그거야. 사랑받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실질적으로 어제 뒤에서 박수 치는데 네. 난리 났습니다. 그게 실질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제가 또 학교 선생이니까 또 세미나도 하니까 조금 더 고급스럽게 한번 얘기하고 마쳐보겠습니다. 여러분 손을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자 이게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가 바라는 사랑은 이런 사랑입니다. 자 이건 무슨 사랑이냐면 의존적 사랑이에요. 자 의존적 사랑이라서 어떤 것이냐면 아이적인 거예요. 유아적인 거. 언제든지 울면 달려오고 배고프다 그러면 젖을 주고 언제든지 전화하면 들어주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한 사람에게 의존하고 있죠.
1: 그러네요.
0: 자 위에 어린 사람이 인격적으로 나이가 어린 사람이 밑에 사람한테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프레셔가 압력이 너무 강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전혀 보이지 않아요.
1: 못 버텨요.
0: 희생만 하기 때문에 못 버틴다고 이렇게 착한 우리 장준 아나운서 보자 못 버팁니다. 자 이게 뭐냐면 의존적 사랑이에요. 영어로 dependent love. 근데 우리는 많은 젊은 세대도 그렇고 나이든 분들까지 심지어는 사랑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내가 울면 눈물 닦아주고 내가 이야기하면 들어주고 밤새도록 그다음에 내가 얘기하면 달려온다고 보아요. 근데 그것은 어린 아이야 엄마 같은 사랑인 거예요. 아직은 유아적인 사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가 있어요. 청소년 같은 연령 그리고 청소년 같은 인격을 가진 사람들인데 이번엔 이게 아니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분리되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 거야 엄마. 아빠처럼 살지 않겠다고 하고 문을 꽝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정서적인 문까지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는 완전히 이렇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서로가 존재하지만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맞닿는 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존적인 사랑을 하다가 실수하는 분들이 이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너 아니면은 사랑할 사람이 없어? 이러면서 헤어지고 엄마 아빠의 가슴에 못을 박는 거죠. 근데 이건 사랑이 아니고 이별된 거죠. 이런 사랑을 인디펜던트 러브라고 합니다. 독립적, 분리적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디펜던트, 의존하는 그 다음에 분리된 인디펜던트도 아니고 상호의존적 인터디펜던트 이거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밑에가 이렇게 돼 있는데 서로 맞닿아 있어요. 가장 어렵고 힘들 때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이 꼭지점에 닿아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가리지 않아요. 그런데 이 뿌리가 다른 곳에서 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바람이 불고 통하고 서로를 볼 수 있어요. 이 뿌리라는 게 뭐냐? 하나님이
3: 떨어질 것 같아요.
0: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를 만나게 하셨지. 사랑하게 하셨지. 그 인간적 사랑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 그 제 헤어드레서가 말했던 배웠던 서로 때로는 붙어있지만 어떤 순간에는 쉼을 주는 거죠.
2: 혹시 너무 떨어지는 거 아니야?
0: 인터해주는 거죠.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아, 이렇게. 네. 자 지금 내가 이렇게 돼 있는지
1: 이렇게
0: 돼 있는지 상호 의존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저는 지금 이렇게 가면서 열심히 이 중간에서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여보 다 맞아. 그만 그거야. 나 말 없어. 이렇게 하고 살고 있어. 네. 그
3: 솔로는 이렇게 한 손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1: 찾아야지.
0: 이거.
1: 그거야.
3: 이거.
2: 아니, 옆을 봐봐. 서로 이렇게 보세요. 서로. 네. 서로 보세요. 이렇게.
1: 예.
2: 서로. 야.
1: 네. 근데 정말 그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 상대방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면 또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그 아들이구나라는 마음으로 본다면 조금 더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0: 이 공간에 하나님을 잘 모실 수 있다면 너무 아름답겠다.
1: 아멘.
0: 아, 난 너무 이런 생각 너무 들었습니다. 우리 배우자 자녀들과 정말 잘 사랑할 수 있는 방법들 우리가 오늘 좀 배워가면 좋겠어요. 네. 네.
2: 아, 이제 우리는 정말 안 되겠다. 이제 정말 이 결혼 생활은 끝이다 하는 분들이 이렇게 막다른 골목까지 갔다가 또 결정적인 순간에 좀 이렇게 회복되는 그런 일들이 좀 많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고 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런 방법들을 좀 알려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3: 그 결혼이라는 그 자체가 사실은 이제 단순하게 육체적인 결혼이 아니고 영과 혼과 육의 결혼이거든요. 사실은 하나가 된다는 개념이, 그러니까 우리가 요 세 가지 부분의 어떤 일치가 이루어져야 돼요. 약간 우선 첫 번째는 당연히 영적인 결합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경우를 말하기 전에 무슨 영적인 결합이 이루어져야 된다. 내가 먼저 하나님과 일치가 이루어지면 그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것. 그러니까 제가 결혼할 때 결혼식 제 주례분과 함께 결혼 예배 순서를 같이 줘요. 첫날 밤 예배. 첫날 밤 예배 제가 주례문으로 신랑이 그 쭉 읽고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줘라. 정신 없었을 테니까. 그리고 첫날 밤부터 우리는 예배하고 첫 밤을 보낸다. 이런 하나님 앞에서 서로가 예배자로 나가는 거. 저희는 지금도 계속 자기 전 10시에 20분 동안 함께 같이 침대에 같이 앉아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 굉장히 중요하고 영적인 일치를 추구하는 것 자체가. 그다음 두 번째는 혼적인 결합인데 이건 마음의 일치를 추구해요. 그러니까 이제 제 아내와 이게 종속적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금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는 좀 더 적극적으로 나갈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좀 배우게 되었는데 굉장히 비쌌어요. 한 달 수강료가 20만 원이었는데 제 아내를 같이 불렀습니다. 제 아내와 같이 1년 정도를 사진을 배웠어요. 끝나면 같이 사진전도 하고.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해외를 가든지 뭐 외부 집회를 갈 때마다 항상 제 아내를 같이 데리고 가요. 자녀가 없으니까. 그럼 둘이 같이 가면 제가 사진기 들고 나가면 같이 쫓아다니면서 같이 찍는 거예요. 찍은 거 같이 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한 것은 유화입니다.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제 아내가 구민회관에서 유화를 배우길래 나도 쫓아다녔죠. 같이 가서 그림을 같이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역시 같이 또 유화 전도하고 지금은 제 아내가 계속 그림을 그리고 있고 저는 가끔씩만 갑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뭐든지 좀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아내가 할 수 있는 거, 남편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지 말고 당신은 당신이 하고 싶은 거. 그러니까 그냥 밖으로 나가라고 말하지 말고 뭘 해야죠. 돈을 투자해서 뭘 공부도 시키고 하고 싶은 거 하라고 해줘야 되죠. 세 번째 육체적인 결합이에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가면 이미 육이 다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느 날 보니까 제 아내가 무릎도 아프다. 소화가 안 되어서 매일 밥 먹고 난 다음에 소화제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순환 운동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 6개월을 등록을 시켰습니다. 지금 한 4년 됐는데 완전히 굉장히 좋아졌어요. 더 이상 뭐 계단 내려갈 때 개걸음으로 걷지 않고 똑바로 그 직립보행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소화제 안 드시고 그리고 뭐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매력적이잖아요. 운동을 하면서 자신의 몸이 잘 가꾸어지는 것 자체가 아름답잖아요. 그리고 이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영과 혼과 육이 함께 건강하게 만들도록 도와주는 거. 서로가 서로에게. 저도 저를 개발하는 걸 게으리하지 않죠. 그러니까 항상 제 아내가 볼 때 저는 항상 멋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계속 공부하고 계속 준비하고. 저는 뭐 그 방법을 써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0: 네. 행복의 파랑새를 찾아서 우리가 많이 밖으로 돌아다니는데 결국 사실 보면은 가까이 있다는 그 동화 속 얘기처럼 오늘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쫓아서 말씀 안에서 또 답을 찾아보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세상을 이기는 지혜에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오늘 시청자께서 보내주신 질문 은성 씨가 갖고 계시죠.
1: 네. 올포원으로 김승윤 님이 보내주신 질문인데요. 하나님은 가정을 교회의 모형으로 주셨다고 했는데 요즘 들어 가정의 모습은 마치 윤택한 삶을 살기 위한 경제 공

0: 공동체를 추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런 시대적 통념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결혼과 가정의 목적을 어디에 둬야 할까요? 신앙인들도 막상 결혼해서 가정을 갖게 되면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게 되는 것 같아서요. 목사님들께 지혜를 구합니다. 했어요.
1: 되게 공감하거든요.
2: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만들었을 때 돕는 배필이라는 말이 쓰이잖아요. 우리는 혼자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돕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성경적으로 볼 때 무엇을 돕는지를 생각해 봐요. 처음에 것이 제일 쉽고 뒤로 갈수록 제일 어려운 것인데요. 첫 번째로는 생활의 도움입니다. 생활을 돕는 공동체. 같이 생활하고 돈을 버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보다 더 조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더 근본적인 것인데 부부관계를 돕는 공동체입니다. 아내와 남편이 성적인 연합을 말하고 있는 거죠. 내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어디서 성적인 관계와 그 성적인 유의와 언어를 나눌 수 있겠어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서로 한 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게 있습니다. 정서적인 필요를 채우는 공동체죠. 그래서 성적인 것은 어떤 순간에 사라지지만 외롭고 힘들고 눈물 날 때 서로에게 이야기하고 함께 있어주고 아까 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내를 보듬는 거죠. 자, 세상도 여기까지 말하는데 네 번째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필요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의 믿음을 붙잡아주는 것. 그것이 영적인 필요를 채우는 공동체죠. 자, 이분이 지금 여쭤본 것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재정적인 거, 그러니까 생활적인 필요를 채우는 공동체에 몰입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질문하는 걸 통해서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라는 그 마음이 느껴져요. 자, 첫 번째 단계에서 끝나지 않고 이렇게 올포원을 통해서 더 남편을 품고 싶고 답을 얻어서 기도해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네. 저는 답보다는 격려를 해주고 싶었어요. 그 질문하는 이 귀한 분은 이미 네 가지 필요를 다 채워주고 있는 조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계속 발전되는 사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힘내십시오. 네.
3: 고민을 하신다는 것 자체가 또 거기에 맞아요. 대해서 네. 생각을 하시는 분이니까 준비 중이신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또 짝을 주시고 부부로 연합하게 하신 뜻이 있을 테니까 오늘 가정의 본래 목적과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고요. 방송 보시는 분들도 나누고 싶은 질문 있으면 보내주세요. 자, 이제 받은 은혜 한마디씩 정리하면서 마칠 텐데요. 세상을 이기는 결혼과 가정 그리고 사랑의 지혜는 나에게 우리에게 한마디로 네모다. 한 목사님 무얼 넣으실까요?
4: 세상을 이기는 결혼과 가정 그리고 사랑의 지혜는 나에게 자기 수련에 있다 이렇게 봅니다. 수능 시험 준비하듯이는 안 되더라도 중간고사 공부하듯이는 사랑에 그렇죠.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공부해야 되지 않나.
3: 로맨티스트다.
1: 맞아요. 진짜 네. 필요해. 맞아요. 네. 고민.
3: 임 목사님.
5: 저는 진다. 우선 서로 갈등을 이기려는 데서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져주는 거 또 진다 상대방의 짐을 내가 좀 져주겠다 그런 뜻에서 진다. 사실 충고보다는 위로가 필요한 것이고요. 간섭보다는 기도가 더 네. 필요한 것이거든요. 진다 이렇게 저는 답해 보겠습니다.
2: 저는 그래도 사는 이유 사람을 못 믿게 될 때는 죽어야 될 것 같아요. 아직 사랑하는 이유는 그래도 사랑을 믿습니다.
3: 네. 자, 우리 올포원 가족분들은 어떤 깨달음을 얻으셨을까요?
0: 저는 난 여전히 예쁘다. 나 혼자 여행 못 보내. 같이 갈 거야. 애들을 맡기고 나는 같이 갈 것 같아요. 네.
6: 답정 말이다. 답은 정해졌다. 말씀이다.
7: 정말. 네. 네, 저는 사랑이 아닌 사앤랑이다. 이 사랑은 이 한 단어인데 혼자 살 수 있는 게 아니라서 하나와 하나가 만나야지 할 수
1: 있어요.
7: 사엔라.
1: 빨리 빨리 짜자. 네.
8: 저는 한 마디가 아니라 한 손짓으로 한번 표현해볼게요. 네. 아까 전에 요 표현이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가끔은 서로 진하게 붙어 있거나 혹은 기도할 때. 그래서 사랑은 요거

0: 기도했다가 떨어졌다가 네,
1: 지혜
2: 처음이야.
0: 꼭 간직하면서 끝인사도 사랑 가득 외쳐보도록 하죠.
3: 네, 결코 시들지 않는 참된 사랑으로 모든 걸 이기며
0: 하나 되는 시간
4: 올포 원.

0: CBS 스페셜 오늘은 말씀으로 하나 되는 시간 올포원을 보내드렸습니다.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 본사며 관람 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2: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0: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1: 무엇보다 갈라지고 깨진 시멘트 길이 나를 위로해 주었다. 여기저기 기워진 길은 깨지고 갈라진 삶을 다시 덧대고 덮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닮았다. 이 길을 걷다 보면 내 마음의 금도 누군가 메워주는 느낌을 받곤 한다. 깨지고 덧대고 다시 깨지고 또 덧댄 우리 동네 길과 담이 나는 좋다. 유동훈의 사진 에세이집 어떤 동네 중 시멘트 길 일부를 읽어드렸습니다.
2: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매년 여름이면 교회에서 하는 성경학교 또 수련회를 보면서 우리의 그때 그 시절로 자동적으로 소환이 될 때가 있어요. 맨 처음 신앙생활을 어떻게 시작했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깊이 만난 때는 또 언제인지 이걸 이렇게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아마 이렇게 대답하실걸요. 중고등부 시절 수련회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때 만난 하나님, 그때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내가 느낀 하나님의 성품,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모습, 저마다 조금씩 다 뭐 다르겠죠. 뜨거웠던 그때 그 시절의 믿음 또 열정을 소환해 보시면서 과연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가지셔도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잘 오셨어요. 화요일에 함께하는 이곳은 샬롬 CCM 송정훈입니다.

2026년 7월 28일 화요일에 함께하는 샬롬 CCM 송정훈입니다. 오늘 첫 곡 보리떡 나 어릴 적 들으면서 시작했습니다. 아, 한 분 한 분 우리 샬롬 CCM 게시판으로 오고 계십니다. 예, 내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때 그 순간은 언제였는지,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러니까 처음 또 교회에 가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하나님을 만났던 때는 언제인지 곱씹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이제 여름 캠프 또 성경학교 수련회 시즌이 돌아왔으니까. 여행지기님은 전 대학부 수련회 때 주님을 처음 만났는데 그때 와 너무 울어서 눈이 퉁퉁 부었었다는 이라고 남기셨는데, 어떤 성령님의 감동이 임하면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탁 거하실 때 눈물이 이렇게 툭 터지죠. 에, 진짜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눈물이 막 흐르는데 마음은 너무 평안하고 감격에 좀 겨워하죠. 예. 아, 예, 생각난다. 저도. 하나님은 저는 학생 시절 여름 수련회 가면 새벽에 맡을 수 있었던 어떤 약간 시골 냄새, 새벽 냄새가 지금도 가끔씩 생각이 납니다. 라고 남기셨는데, 아. 보통은 그 수련회 장소가, 산 속에 있거나, 뭐, 기도원이거나, 약간 외진 곳에 있다 보니, 그렇죠. 새벽 공기가 되게 또 좋고. 아, 그러니까 수련회 때가 좋았어요. 예, 학창 10대 시절에 갔던 수련회. 저도 이제, 그때는 기도원으로 거의 뭐, 많이 갔거든요. 그것도 3박 4일. 와, 어린이가 청소년이 3박 4일 하계 수련회 막 이렇게 가는데 아직도 뭐 생각나요. 예, 그 예배당에서 옆 친구가 막 뜨겁게 막 기도를 하면 그 분위기에 저도 약간 나도 약간 질세라 같이 기도하던 기억도 나고. 원래 제가 또 좋아했었던 그 여학생도 어떻게 참석했나 빼꼼 이렇게 막 두리번 거렸던 것도 기억나고. 그때 뭐 에어컨 이런 거 없었습니다. 그냥 선풍기로 생짜로 그냥 그 무더위 안에서 그냥 집회를 했던 것 같아요.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진짜. 도시락 같은 걸 이렇게 먹었던 기억도 나고, 도시락에 그 냉국, 오이 미역 냉국 먹었던 기억도 좀 남고. 예. 아. 그리고 되게 좀, 아, 이건 그 이제 집회 때 성령 대망회를 마치고 잠을 자야 하잖아요. 근데 여학생은 좋은 침대방 있는 숙소에서 자고, 남학생, 형제들은 그냥 예배당에서 그냥 자고. 아, 이거는 조금. 아, 근데 그때는 뭐 어떤 불평, 불만은 없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남학생들도 침대방에서 하다못해 온돌방에서 잤으면 좋았겠다 싶은데. 예. 그때는 뭐 수련회 하면 엄청 많이 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숙소도 좀 부족하지 않았을까.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은숙님은 저도 두 아들이 한 4살, 5살 무렵 엄마 우리도 교회 가요 라고 이끌어서 그 아들 덕분에 예, 교회 갔던, 지금은 24, 23, 예, 군대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아, 아이들의 손에 이끌려서 또 다니신 윤숙님. 그래요. 아, 효자네, 효자.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예, 첫 여름 성경학교에서 그 주님 사랑을 진하게 느꼈습니다. 호호 할머니님도 와주셨네요. 아, 이런 또 이렇게 캠프, 뭐 수련회, 성경학교의 추억들이 우리 샤시 가족 중에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우리 아이들은 교회 학교가 이제 거의 소멸돼서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교회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뭐 연합 캠프, 연합 수련회를 가야 하는데 그마저도 여의치 않은 곳도 많고, 좀 그럴 땐 속상해요. 예, 10대 시절이 정말 중요하고 그때의 추억을 지금도 이렇게 곱씹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 아이들에게도 좀 전해주면 좋겠다, 예, 싶습니다. 자, 오늘도 2시간의 배경음악 함께하고요. 우리 샬씨 가족 보내주시는 사연들, 신청곡들 나눕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한 건당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샵 7997번 열려 있고요.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은 무료입니다. 편한 방법으로 오늘 화요일 어디에서 어떤 마음으로 들으시는지, 오늘의 여러 일정들, 또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 수련회, 여름 성경학교에 얽힌 또 추억들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포유 이 곡 듣죠. 내가 어릴 때.

느낌이 도와주신 것 같아. 놀 때하고 학교에서나 아니면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런 데서. 나는 친구들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

신지 주의 이름 높이며 였고요. 창문 그리고 어린이 목소리 에스더 예수께로 가면 그리고 포유의 내가 어릴 때까지 세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엠버 앵순이님 아 어느 교회 수련회나 다 똑같네. 남학생들은요 이불 뭐 베개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누울 곳만 있으면 잤어요. 크크크 하시면서 남기셨는데 예 똑같네 다. 그냥 그 배낭 메고 잤대니까요. 예, 배낭을 베고 잤습니다. 아 다음 날 보면 얼굴 팅팅 붓고 막 머리 까치집 짓고. 예. 아 그리고 꼭 그 잘 때 얼굴에 그림 그리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아 기봉아 나 진짜 너무 싫었다. 아, 그냥 곱게 자면 좋겠는데 왜냐면 피곤하거든요. 근데 꼭 예. 아. 뭐 지금 돌아보면 또 추억이죠. 예. 근데 진짜 기봉아 나 너무 싫었다. 예. 보물 세 가지님은 아주 어릴 적 교회에서 그 조리퐁 과자 받아서 친구들과 먹으면서 그때 제 마음속에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이런 정체성이 심어졌었어요. 교회에서 예. 또 새로 온 어린이에게 베푼 손길 속에 주님은 또 역사하셨고 지금은 주님 붙잡고 사는 주님의 자녀가 됐어요. 라고. 아 그렇다니까요. 이게 또 복음이 탁 그 어린 그 마음속에 들어가면 평생 잊지 않게 해도 되는 거고 아 주님이 부르셨고 또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고 교제하는 그 상황 속에 주님은 또 임하셨습니다. 예. 이윤호님은 전 중학교 때 친구를 통해서 교회 가을 축제에 초대받아서 갔는데 저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을 느꼈습니다. 그때의 뜨거운 분위기 또 내 안에 주님이 임재하심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때 그 마음의 어떤 요동침을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 정말 처음 만난 순간을 기억하시는군요. 예. 아, 이러면 막 진짜 가슴이 벅차죠. 벅찬 감격, 또 눈물, 주룩주룩. 마음이 뭘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그 벅찬 차오름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주님의 사랑이 나의 안에 거하는 거고,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니 바꾸고 싶지 않은 그 감격이 있습니다. 예. 담대함이 생기죠. 예. 아, 중학교 시절. 예. 친구, 그 친구랑 어떻게 연락하고 지내시나요? 예. 최민기 형님, 전 수련회 때 기도원에서 언니 오빠들이 이렇게 드럼 치면서 열창 했던, 아, 그때가 너무 좋았어요. 그치, 또 언니 오빠들이 준비를 미리 딱 해서 수련회에서 그 강대상에서 찬양하고 또 막 율동하고 연주하면 너무 멋있죠? 예, 너무 멋있어 보이고. 약간 흠모하는 마음도 좀 생기고 막 딱 그랬어, 그때 10대 때는. 예, 너무 멋있고. 나그네처럼님, 저도 처음 가본 중등부 수련회 때 메뉴 기억나요. 카레. 아, 카레는 국룰이죠. 수련회 때 메뉴 중에 카레가 빠질 수가 없습니다. 예, 카레. 뜨거운 햇빛 아래 권사님들이 장작불을 지펴서 끓여주셨던 그, 야, 정말 그분들의 정성과 헌신, 그 사랑의 음식을 먹고 신앙이 자랐던 것 같습니다. 라고 남기셨는데, 동그란 큰 식판에다가 밥, 카레, 김치, 그리고 단무지. 이거면 끝이죠, 뭐. 아, 최고의 메뉴. 요즘도 수련회 메뉴에 카레가 빠지지 않겠죠? 이건 진짜 국룰이겠죠? 예. 아, 우리 좋은 친구님은 수련회 예전 중고등부 시절 그 마을회관을 전세내서 3박 4일 동안 했습니다. 초보 전도사가 군대 조교처럼 학생들 뭐 기합도 막 주면서 됐는데 잘 따라줬어요. 식사시간 성경 구절 암송할 때까지 뒤로 뒤로 또 밀렸던 기억도 나고 추억이 새롭습니다. 라고 아, 남기셨는데. 그렇지, 여러 프로그램 중에 뭐 철로역정이라는 타이틀을 탁 받고 공동체 훈련이지 뭐. 예. 조를 짜가지고 뭐 구호도 외치고, 예. 각 코스마다 가면 또 선생님들이 조교 모자도 쓰고 뭐 그런 거 있었어요. 호루라기도 불고. 아, 요즘은 그런 프로그램 많이 없을걸요. 근데 예전에는 조금 좀 세게 했어. 예, 막 뭐 뒤로 치침, 앞으로 치침 이런 것도 시켰던 선생님도 생각이 나고. 공동체 훈련, 아, 재밌었는데 옛날에. 예. 또 추억들을 꺼내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예. 이 곡 들을게요. 위러브가 부르는 오라 우리가.

오늘 이 밤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립시다. 갇힌 자를 부시고 상한 자를 고치시며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님.

아, 그 예배 현장에 와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 흥겨운 찬양하다가 약간 템포 느려지면서 그럴 때 아시죠? 막 흥겹게 박수치며 고백하다가 이제 두 손을 높이 들고 두 눈을 감고 고백하게 되잖아요. 아, 마커스의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였고 두란노 경배와 찬양. 아, 이 곡이 나와줘야 하는데 했는데 역시나 흐르고 있네요. 쿠쿠크림님 좋아해 주셨던 다 와서 찬양해. 그리고 어노인팅 주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 샬롬님도 좋아하셨어요. 주 임재하시는 곳에 그리고 다 와서 찬양해. 저 대학생 때 불렀던 찬양 기억 소환되고 너무 좋습니다. 예. 위러브의 오라 우리가까지 네 곡을 쭉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김현희님도 레이니와 함께 점프 점프 뛰는 레이니 이모티콘 보내주셨네요. 우리 언제나 하삼님께서 청년부 교사입니다. 그 시절 그 추억과 은혜가 여전해요. 그때만큼의 인원은 아니지만 그 시절 얘기 들으니 지금도 여전합니다. 올해도 카레 먹었습니다. 우리 청년들 식상해 보이지만 여전한 교회 수련회 포레버라고 남기셨는데 그치 카레는 빠질 수가 없죠. 곰곰이님은 어렸을 때는 성경학교도 수련회도 3박 4일 동안 했는데 짜장밥, 카레밥은 꼭 들어가는 메뉴였죠. 많은 분들의 헌신이 모였던 감사한 시간들이라고 남기셨고요. 맞습니다. 정말 뭐 교사 강습회 다녀오고 또 릴레이로 막 기도하면서 행사를 준비하잖아요. 많은 분들의 어떤 피땀 눈물이 모여서 진행됐던 3박 4일 헌신이 그러니 예, 지금도 기억에 남을 수밖에 없고 렁이님께서는 중고등학교 수련회 하면 제일 기억 남았던 게 저 자월도로 중2 때 갔는데 제가 좋아하던 남자아이가 찬 그 발야구 공에 얼굴을 어머나 정면으로 맞아서 아팠거든요. 근데 운동신경도 없이 그 공 하나 못 피했니? 친언니가 구박을 해서 정말 너무 속상해. 어머나. 아니 좋아하는 남자아이가 찬 공이 나한테 맞은 것도 서러운데 그것만으로도 너무 속상한데 야 언니가 응? 그 상처에 소금을 뿌렸네. 그 하나 못 피해! 이러면 아니지. 그래서 저 남은 수련회 기간 내내 우울 모드였고 그 후 중고등부 예배 안 가고요. 대배만 드렸던 기억이. 아 이게 상처가 좀 오래 갔네. 예. 그 좋아하던 남자아이가 찬 공이 나한테 맞았잖아.

그러면 그 아이가 괜찮니? 어, 뭐 지영아 괜찮아? 이렇게 딱 다가와서 또 이렇게 어? 사과하고 그런 장면을 딱 기대하고 있는데 친언니가 와서 그것도 못 피! 이러면 아 이건 아니지. 오래도록 기억에 남았던 그 시절도 추억이네요. 아. 방장님 수련회 때 지옥 체험시킨다고요? 봉고차에다 히터를 틀어놓고 아이들을 아 이거는 너무 극사실주의로 야 이거는 좀 심했다. 여름에 그 폭염 찌는 듯한 더위에 차 안에 넣고 그것만 해도 더운데 히터를 틀었다. 야 이거는 누구 아이디어입니까 이거는? 야 이거는 아니야 이거는. 요즘 이렇게 하면은 말 나올 수 있습니다. 진짜. 근데 그 시절이니까 가능했지. 예. 아 우리 방울님 출근길인데 부흥이 하는 기분 나네요. 하늘나라 구름이님 힘나는 찬양들 너무 좋습니다. 라고 또 남기셨어요. 아 성령 대망의 가는 분위기인가요? 오 좋다. 장은이 형님도 남기셨고요. 예 고맙습니다. 제비꼬님 친정 시골교회에서 전교인 수련회를 하면 뭐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다 산에 올라가서 예배드리고 보물찾기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가져온 소태 음식해서 다 같이 먹고 감사하고 행복했던 시간들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이 제 삶에 들어오셨잖아요. 친정교회는 내 신앙의 바탕인 것 같습니다. 라고 남기시기도 했고요. 조준모 그의 생각

조준모 그의 생각 그리고 찬미워십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까지 두 곡 전해드렸고요. 1부 마지막 곡은 심플리 포 곤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이 곡 듣고 2부에서 뵐

0: 그날 나는 누군가에게 미소 짓기만 해도 베푸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걸 배웠다. 그 후 세월이 흐르면서 따뜻한 말 한마디, 지지 의사 표시 하나가 누군가에는 고마운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 내가 옆으로 조금만 움직이면 다른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생긴다. 마야 안젤루의 딸에게 보내는 편지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 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0: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1: 우리는 실제하는 듯 보이는 것을 실제라고 믿어버린다. 우리는 진리가 멀리 있다고 생각한다. 우주의 저쪽 변두리, 가장 멀리 떨어진 별 뒤쪽에 아담의 시대 이전이나 마지막 인간 다음에 있으리라 추측.

0: 물론 영혼 속에는 진실하고 숭고한 무언가가 있다. 그러나 이 모든 시간과 장소와 사건은 지금 여기에 있다. 할리 데이비드 소로의 월든 중에서 읽어드렸습니다.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나에게 주어진 새 하루, 오늘은 또 어떤 새 일을 행하실까요? 기대와 소망을 담아 그분께 고백합니다. 같이 기도하실래요?

나의 안식이 되시는 내 아버지여, 하루라는 시간 속에 많은 축복이 있음을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휴가를 떠나고 한적한 사무실을 보면서 평소에 동료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했었는지를 깨닫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맞이하는 휴가는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지요. 휴가를 떠난 자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진정한 쉼과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휴가를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기대와 소망을 주셔서 오늘 일터에서의 업무가 즐겁게 하시고 기대감에 피곤을 잊을 수 있는 하루 보내게 하소서. 언제나 나의 삶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참된 안식을 먼저 이루고 힘을 내어 달려가는 영성을 허락하소서. 나의 주, 나의 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김민정 목사님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출근길 365 중에서 오늘의 기도문 읽어드렸고요. 이 시간은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이번에는 나의 기도 제목 그리고 고백도 그분께 올려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실래요?

위로부 바다로 가자 들었고요. 앞서 2부를 여는 코너 같이 기도하실래요? 함께했습니다. 7월 28일 화요일 샬롬 CCM 2부 문 열렸고요. 1시간 더 배경음악 되드립니다. 처음 쓰는 글이네요. 우리 닉네임 평화님께서 좀 전까지 출근길에 듣고 왔습니다. 지금은 사무실에 들어와 듣진 못하지만 꼭 남기고 싶어서 예 사연 보내요. 요즘 학창시절에 뜨겁게 부르던 찬양들을 많이 들려줘서 출근길이 은혜 가득합니다. 고맙고요. 앞으로도 즐겁게 행복하게 잘 듣겠습니다. 라고 아 지금은 이제 사무실에 출근하셔서 못 듣지만 아, 그 마음이라도 이렇게 좀 전하고 싶은 생각에 사연을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평화님. 0005번으로 문자 너무 자주 보내면 저의 소중함을 모르실 것 같아 이제 조금 띄엄띄엄 저 신비주의로 가기로 했어요. 라고 남기셨는데 아, 또 이 밀당을 또 시전하시는 우리 애청자분. 예. 다 소중하죠. 진짜로. 첼시 가족은 저에게 완전 소중합니다. 이게 접속을 해서 들어주시는 분들을

제가 어떻게 귀히 여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다른 거래도 뭐 충분히 할 수 있는 이 아침 샬롬 CCM을 선택하신 우리 샬씨 가족은 제가 무조건 완전 저에게는 소중한 분입니다. 예. 주사랑님 오늘 쉬는 날 여유 있게 끝까지 방송 들을 수 있을 것 같아 너무 좋습니다. 근데 아침에 CBS 갈라디아서 음원으로 듣는데 약간 훈디 목소리 같은데 하면서 반가웠다는 훈디 맞나요? 라고 하셨는데 저희 CBS 아나운서가 예전에 십몇 년 전에 성경 통독을 한 적이 있어요. 거의 뭐 20명 가까운 아나운서가 성경을 66권을 다 나눠가지고 이렇게 암송은 아니지 통독을 한 적이 있는데 전 갈라디아서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주사랑님도 반갑습니다. 지정맘님 듣기만 하다 1년 만에 글 남깁니다. 훈디 1부에서 수련회에게 너무 잘 들었고요. 저는 연휴 첫날 용기 내서 혼자 CBS 사옥에 성경 필사전 다녀왔습니다.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은 마음에 사연 띄우고 그냥 보기에 너무나 소중하고 귀해서 약속하지만 기부도 하고 한 지정맘님 감사합니다. 기부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오셔서 감동받고 은혜 받으시라고 저희가 CBS가 올 4월부터 지금 이 필사전 시회를 기획해서 진행 중입니다. 예. 저희 목동 20층 CBS 사옥 20층에서 지금 필사전 시회가 한창 진행 중이고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을 하고요. 관람은 무료입니다. 예, 올해 연말까지 12월 30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만약에 교회 공동체에서 20분 이상이 단체 관람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은 미리 저희 CBS로 연락을 주시면 주일까지도 관람하실 수 있다고 해요. 예. 굉장한 필사 작품들이 전시가 되고 있고 저도 지난주에 가서 보고 왔는데 너무 좋았어요. 12폭 병풍에 새겨진 성경도 있고 그 두루마리 거의 길이가 25m 가까이 되는 그 두루마리 필사본도 있고 나무에 이렇게 새긴 조각 작품까지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느끼는 필사 전시회 오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정맘님 감사합니다. 이 곡 들을게요. 만나월십 나유환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잔치 공동체 난 오늘도 기쁨을 선택해 들었고요. 김형준 내영혼의 햇빛빛이니 만나월십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까지 세 곡을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조이님 늦은 출첵 남겨요. 군대 갈 아들과 일본에 다녀오고 또 더위에도 좀 적응하고 방학 맞은 아이들 챙기고 아 여러모로 쉽지 않은 7월이네요. 첼시 드림에 힘을 내봅니다. 라고 남기셨어요. 여름철에 지금이 이제 휴가 시즌이기도 하잖아요. 7말 8초 가장 덥고 또 힘든 그런 기간이기도 하단 또 방증이 아닐까. 예. 잘 버텨야 됩니다. 요

시기를. 수현님, 다음 주에 휴가입니다. 아들과 딸이랑 서울 가요. 24년 만에, 어머나, 기차를 타고 갑니다. 아유, 어디 계셨던 거예요? 기차를 24년 만에 타신다고요? 아, 서울 가는 기차를 말씀하시는 거겠죠? 서울은 무려 13년 만에 가고요. 기차의 낭만, 서울의 빌딩숲, 너무 기대가 많이 돼요. 저 전라도 촌사람이거든요. 많이 설렙니다. 라고 남기셨는데. 아, 계획 잘 짜셔야겠네. 아, 뭐 아드님, 따님이 뭐 잘 준비하시겠지. 그냥, 예. 서울도 사실 넓고 볼거리, 뭐 누릴거리가 많은데요. 잘 준비하셔서, 예, 촘촘히 계획 짜셔서 13년 만에 서울 나들이, 서울 외출. 만족스러운, 예, 여행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근데 서울이 많이 더워요. 예. 그거 감안하시고. 스마일50님은, 훈디, 저 중학교 수련회 때, 아, 우리 수련회 얘기시구나. 사이다를 마시고 입술에 벌이, 하필 또 제 윗 입술에 앉아서 친구가 그 벌 쫓는다고 입술을 이렇게 때렸어요. 그런데 그 벌이 도망가면서, 어머나, 제 입술에 침을 쏘고 간 거 있죠. 제 입술이 정말 콧구멍을 막을 정도로 부어올라서 저 코로 숨 못 쉬었고요. 입으로 숨 쉬며 병원에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때 주위에 많은 분들이 웃음을 참으며 위로하던 모습이 생각나요. 예, 야생에서 캠핑하던 수련회 생각납니다. 라고. 야, 이거 지금은 웃지만 그때도 웃음 참으셨다고 하지만 당사자 본인은 이거 너무 위험한 상황이었네요. 예, 하필 또 쏜, 벌이 쏜 그 부위가 심상치 않은 부위잖아요. 이 윗입술, 부드러운 야들야들한 입술이라서, 아유, 이 참 고생이 많으셨겠습니다. 예. 친구가 도와준다고 그냥 쫓으려고 그랬는데 오히려 이제 벌은 자기가 공격받는다고 느껴서 쏜 거죠. 아, 참. 이런 또 에피소드는 또 평생 두고두고 또 친구들 사이에서, 예, 회자가 되고 만날 때마다 꺼낼 텐데. 아, 스마일50님, 다행입니다. 그만하길. 예. 저도 대학생 때 그 캠 대학선교회 수련회에서 캠핑을 했었어요. 생각난다. 아, 텐트를 치고 잤습니다. 정말. 예. 저희가 각자 준비해온 재료들로 밥도 만들어서 먹고, 예, 설거지도 막 같이 텐트별로 하고, 비 온다고 해서 막 배수로, 밤에 남자들 형제들이 배수로 막 팠던 기억도 나고 그래요. 예. 이제 추억이 됐네요. 이게 좀 힘든 수련회, 힘든 캠핑이 더 기억에는 오래 좀 야로 새겨지는 것 같습니다. 예. 스마일50님, 다행이에요. 예. 조유진의 구름 준비했고요. 정훈이 하나님의 나팔소리 두 곡 듣고 묵상하는 시간 이어드립니다.

대학원 후배였던 H 목사를 9년 만에 만났다. 그는 며칠 전 학교에 제출한 박사 논문을 들고 왔다. 축하할 일이지만 갑자기 연락을 받아 약간 의아했다. 나는 그와 특별히 가깝게 지내지 않았는데 이 더운 날에 왜 구태여 우리 집까지? 그는 내 손을 덥석 잡더니 고맙다고 말했다.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한 나에게 그는 나와 있었던 에피소드를 말해주었다. 내가 졸업하고 학교를 떠날 때 그에게 고기를 사주었다고 한다. 밥을 먹으면서 내가 해준 한마디 말을 그는 도로 들려주었다. 목회와 병행하느라 힘들겠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과정을 마칠 수 있다고. 그때가 그에게는 박사과정 첫 학기였다. 그는 공부 내내 그 말을 잊지 않았다고 했다. 안타깝게도 나는 그때 일을 기억해내지 못했다. 고맙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다. 특별하지 않은 내 한마디 말이 한 사람에게 힘든 시간을 버티게 했다니 참 감사한 일이다. 반대로 내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에 오래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받은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 없을 리가 만무하다. 기도가 절로 나왔다. 주님, 항상 소금으로 맛을 내듯 은혜로운 말로 사람을 살리게 하소서.

조수와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줄라이 사랑의 송가까지 두 곡 전해드렸고요. 오늘 샬롬 생각은 이호재 목사님의 칼럼 한마디 말이라는 글이었습니다. 내가 건넨 그 한마디 말에 누군가는 희망과 용기를 얻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상처를 받기도 한다는 거. 와, 우리는 은혜로운 말로 사람을 살리는 말을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

바라고 기대합니다. 오늘 특별한 날 맞으신 분들의 축하 사연 도착했는데요. 먼저 우리 살랑살랑님, 훈디 샬롬. 오늘 제 생일입니다. 아이들은 어젯밤 깜짝 선물과 편지를 준비하고 지금 꿈나라 자고 있어요. 혼자 편지를 읽으며 감동 가득 느끼고 있습니다. 다들 평안하고 시원한 하루 보내세요. 이라고 자축사연 남기셨네요. 우리 살랑살랑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후후. 우리 이삼선님께서 예쁜 조카 우리 김수경 생일 축하한다. 막내 이모가. 수경님 축하드려요. 마지막으로 우리 닉네임 짱돌님께서 저 오늘 환갑입니다. 아 어느새 네, 환갑.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장래에도 함께 하시길 바라며 네, 신청곡도 남기셨네요. 우리 짱돌님 60번째 생신 축하드립니다. 자 이외에도 오늘 특별한 날 맞고 계신 모든 분들 좋은 하루 보내시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대합니다.

좋은 씨앗의 생일 축하 곡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닉네임 사랑님도 와주셨고 저 피사 전시회 다녀왔습니다. 주님은 정말 위대하시다, 경이롭다 느끼고 왔습니다. 친절하게 안내해 주신 분 고마웠어요. 저 아침 방송 듣고 왔습니다 라고 또 말씀드렸네요. 아유 잘하셨습니다. 푸른 하늘 2014님 아침에 출근하는데 와 구름이 너무 멋지더라고요. 오늘도 이 하룻길도 주님이 동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남기셨는데 그쵸 요즘 구름이 진짜 뭐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그 구름처럼 막 둥실둥실 몽실몽실 말 그대로 그림 같습니다. 그죠? 아트예요. 그 구름에도 하나님 손길이 또 다 있겠죠. 달려라 하니님 출근길에 가끔 듣는 애매한 청취자입니다. 40대 후반인데 최근에 암 진단 받아서 수술하고 회복 중에 있어요. 걷기 운동하며 방송 듣는데 CCM 들으면 마음이 참 평안해지네요. 이런 상황이 닥치니 평소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느낍니다. 다들 건강하셔요 라고 남기셨는데 우리 달려라 하니님도 예. 수술 잘 받으시고 이제 회복하시는 게 먼저예요. 예. 잘 회복하시고 일상으로 무탈히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마지막 곡은 닉네임 짱돌림 청하신 에베네셀 하나님 저라면서 물러갑니다. 문혜영 작가 함께했고요. 저는 송정훈이었습니다. 오늘도 다들 샬롬하셔요. 안녕.

0: 변화란 180도의 전환으론 이루어지지 않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렇게 하려다가 괜히 애만 쓰고 아무런 해결점도 찾지 못하는 때가 더 많았다. 진정한 변화는 마음과 행동을 약간씩만 조정하는 2도 변화를 통해 오는 것일지도 모른다. 깨진 창을 고치고 작은 액자를 채우고 운전대를 2도 정도만 돌리는 작은 일들 말이다. 존 트렌트의 2도 변화 중 일부입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 출품한 올해 88살 신정순 은퇴권사님의 사연입니다.
4: 제가 척추협착증으로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 다리 아파서 밤새도록 잠을 잘 수 없어요. 네. 근데 이렇게 잠을 못 잘 빼야 성경을 한번 써보자 하면서 책상 놓고 앉아서 쓰기 시작했는데 뭐 쓰다 보니 새벽 3시, 4시까지도 써. 그동안에 전혀 통증이 안 왔는데 친구약 한 벌 쓰고 반 정도 썼는데 저 척추협착증이 완전히 깨끗이 나와요. 기적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아, 네. 그러니 제가 안 쓸 수가 있습니까?
3: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관람 바랍니다. 전시 관람 문의는 02-2650-7942번입니다.
5: 성공하려면 인간관계가 핵심입니다. 제가 인생의 모든 해답을 드릴 순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인생에서 성공만큼 실패도 많이 했거든요. 그러나 저는 아내를 사랑하듯 제 인생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그런 성공을 해내길 바랍니다. 영화 제리 맥과이어 중에서 제리 맥과이어의 멘토 디키 박스의 대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으로 역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듯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세상을 조금씩 변화시켰습니다. 어디에 사랑이 필요한지 알고 계시는 주님, 지금 우리를 만나 주소서. 우리도 주님을 따라 온전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함께 하실 첫 찬양은 15장 찬송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서울 모태탑 창단의 곡으로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너 주의 사람아 윤종일의 찬양으로 듣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멍에를 내려놓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소망의 이유가 되셨습니다.

찬송가 39장 주 은혜를 받으려 글로리 남성 사중창의 찬양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203장을 박상희의 찬양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0: 시온성과 같은 교회 만나워십과 신명철의 찬양을 보내드렸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 자비로 그 몸 찢기시고 트리니티 싱어즈의 찬양이었고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이요한의 찬양으로 함께했습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작은 자님 기도문으로 함께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제가 한낱 피조물임을 고백합니다. 위대하신 창조주를 경외하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한 자로 살기 원합니다. 받은 복이 도리어 교만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늘 저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것들에 늘 감사함으로 화답하게 하소서. 받은 복이 교만이 되지 않도록. 참 중요한 말씀이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휴대전화 뒷번호 2861번 주님 너무 힘이 듭니다.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계시는데요. 너무 힘이 들다고 하셔서 걱정이네요. 2861번님 주님께서 새 힘 주시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루아흐 엘로힘 보혜사님께서는 어머님이 넘어지셨군요. 병원에서 치료받고 얼른 낫기를 기도하고 계시고요. 공주마마님께서는 회사에서 일하다 실핏줄이 터져서 눈이 빨갛게 되어 많이 불편한데 빨리 낫기를 기도하고 계십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그리고 0514번 저는 매일매일 2시에 일어나 하루를 시작합니다. 새벽 2시에 일어나시는 거예요. 방송 들으면서 많은 힘을 얻고는 합니다. 참고로요. 저는 김밥집 합니다. 감사합니다.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일찍 일어나시는군요. 준비할 게 많으니까. 0514번님 덕분에 또 많은 분들은 아침을 맛있게 드실 텐데요. 아, 이렇게 새벽 일찍 일어나시니 그래도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 하시면서 날마다 새 힘 얻으시는 거죠? 일찍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조이포요 저녁제 방송으로 들어오셨어요. 무지개님 찬양의 은혜로 염려가 사라지니 감사해요.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유리정은님께서는 시편 139편 5배세

찬양을 청해 주셨습니다. 보내드릴게요. 이어서 뉴뉴 엄마님 신청하신 힐링남녀의 찬양 복음으로 살리라 이어집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1: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하는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시면 됩니다. CBS 인터넷 라디오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0: 207장 귀하신 주님 계신 곳 송수영의 찬양으로 전해드렸습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나라
3: 파로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로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로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0: 하나님의 창문님, 늘 기도로 그리스도의 사람의 본이 되어주신 이선희 권사님 보고 싶습니다 하시면서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청해 주셨습니다. 나비워십의 곡으로 청하셔서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1부의 끝곡으로 보내드릴게요. 잠시 후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에 다시 뵙겠습니다.

0: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입니다. 2부의 첫 곡은 아롱별님께서 신청하신 찬양 준비했습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윤상은의 음성으로 준비했고요. 이어서 나무엔의 찬양으로 하나님의 진리 등대 함께하죠.

한국기독교가정생활협회가 엮은 2026 가정예배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7월 28일 화요일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경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5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28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오늘은 약속의 자녀로 살아가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묵상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과 이삭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약속의 아들을 기다리며 조급한 마음에 여종 하가를 통해 낳은 육신의 아들입니다. 이스마엘은 시내 산에서 나서 종이 될 사람으로, 이는 율법의 종이 될 것을 뜻합니다. 반면에 이삭은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 태어난 약속의 자녀입니다. 같은 아브라함의 혈통이지만 이들의 지위와 신분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육신을 따라 난 이스마엘은 약속을 따라 난 이삭을 박해했습니다. 이삭이 태어나지 않았다면 모든 권리와 재산이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과 사사건건 대립하고 괴롭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셔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광야로 쫓아낸 것처럼, 지금도 율법으로 구원을 받으려는 자들은 언약 백성의 유업을 받지 못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내가 의로워졌다고 생각해 다른 사람보다 우월한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율법주의의 함정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도 이스마엘처럼 율법의 잣대로 다른 이들과 갈등을 일으키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은 완성되었고 우리는 복음으로 구원받은 약속의 자녀가 되었음을 확신하며 살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약속의 자녀임을 확신하게 하소서.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서, 크루스의 성교합창단의 곡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너 시온아 이 소식 전파하라, 박순복 방현희의 찬양 전해드리고요. 김성수의 음성으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함께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무엇이 부족한 사회적 약자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뜨거운 햇볕 아래 수고하는 야외 노동자들과 농어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늘기도 김진아님은 어제 하은이 생일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아들의 생일. UN에 관심이 많은 미래 역사학자 하은입니다. 아픈 엄마여서 못해준 게 너무 많은데 때도 안 쓰고 엄마를 힘들게도 안 하고 잘 커준 참 고마운 아들이라고 함께 축하합니다. 미래 역사학자 그 꿈 꼭 이루시기를 바랄게요. 안나가든님께서는 지난 주말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 결혼을 시키셨네요. 바쁜 엄마 아빠 속에 잘 성장해준 아들입니다. 형우가 소영아 축하해 사랑한다. 늦은 축하하지만 함께 축복하는 마음 보내드리고요. 하얀 귤꽃님. 안방 침대에 누워있으면 하얀 오렌지 자스민 꽃 향기가 베란다에서 작은 바람을 타고 들어옵니다. 이제 두 송이 폈는데 향이 온 방에 가득합니다. 더 많이 피면 집 전체를 덮을 듯합니다. 또 하얀 박학꽃도 하얀 삭소롬 꽃도 폈어요. 꽃향기 혼자 맡고 음미하기는 아깝네요. 명희님 킁킁 해보세요. 혹시 향 나는지.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사진과 함께. 그러고 보면 여름에는 하얀 꽃이 특히 많은 것 같아요. 이 오렌지 자스민이라는 이름 때문에 왠지 오렌지색일 것 같은데 하얀 오렌지 자스민 꽃. 향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은 거겠죠? 진짜 아는 척을 하고 싶기는 한데 하지만 사진만으로도 너무나 예쁘게 마음을 정화시켜주는 꽃이네요. 고맙습니다. 유해피붐님께서는 오늘이 어머니가 소천하신 날이라고요. 그때는 88 올림픽 때였지만 저에게는 큰 슬픔이었어요. 38년 됐네요. 음력으로는 어제가 계일이어서 미리 토요일에 추도 예배를 드렸답니다. 천국에서 예수님도 엄마도 만나고 싶어요. 꼭 그렇게 만나실 거라고 믿습니다. 다다님, 있는 그대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고통 중에 올리는 작은 가난한 기도를 큰 손으로 받아주소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쁜 깨구리님께서는 거의 매일 저녁 시간 업무 보며 청취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복막염으로 흔히 말하는 맹장염이죠. 복강경 수술하고 퇴원하셨다고요. 이번에 입원 생활하면서 찬양으로 큰 은혜 입었으며 수면제 역할을 톡톡히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셨어요. 염려하지 말라 찬양 들으면서 다시 한번 염려치 않으려고 다짐해봅니다. 병원의 모든 환자들, 특히 암과 사투 중인 모든 분들 위해 더욱 기도하겠습니다. 건강하시기를 바라고요. 휴대전화 뒷번호 4240번께서는 이번 교구 학위 선교를 함양으로 가신다고 전해오셨어요. 작은 시골 마을 어린이들과 어르신들에게 복음과 사랑을 전하는 사역입니다. 8월 6일부터 8일까지 좋은 날씨와 안전하고 은혜로운 선교의 시간 되기를 기도하고 계시고요. 함께 동행하는 여전도회 집사님, 권사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나요? 네, 잘 준비하셔서 기쁨의 시간 보내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어모키님께서 신청곡을 적어주셨는데요. 온 세상 다스리는 주 준비했습니다. 이 곡 송명수의 찬양이죠. 보내드리고요. 이어서 배상진님께서 신청하신 신형원의 갈릴리로 가요 함께 할게요.

무기둥에 살포시 손을 얹은 사람은 좁다란 길가에 핀 들꽃을 밟지 않으려는 사람은 한밤중 반딧불이의 반짝임에 경탄하며 눈물 흘리는 그이는 삼삼오오 모여 앉아서 그게 뭔지 알아차리려 했다. 이 숲은 사람과 다르지 않아. 이 섬은 사람과 다르지 않아. 사람도 이 바람에 뼈대인 거야.

한연희의 고든 바람 중에서 한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반딧불이의 반짝임을 본 지가 언제였던가요? 그 빛이 이 여름날을 빛나게 합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신영옥의 찬양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 함께 하실 곡은 박성원의 인내하신 곳에 주여, 그리고 이수원님께서 청해 주셨어요. 허락하신 새 땅에, 시온 사중창단의 곡으로 보내드립니다.

은혜로운 찬송과 성가를 전해드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도 받습니다.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과 사연을

0: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90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샵 7997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1: 296장 찬송입니다. 박동현의 음성으로 보내드릴게요. 죄인 구원하시려고.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1: 경리.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5: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6: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7: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6: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8: 쇼리실라

0: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관.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교체는 아티잔 프리미엄 사각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1: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파르돈 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 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 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4: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이제 오늘의 끝곡 전해드립니다. 선영님께서 신청하신 곡 지금까지 지내온 것, 플레이트의 찬양으로 보내드릴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이명희였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중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 출품한 올해 88살 신정순 은퇴권사님의 사연입니다.
3: 제가 척추협착증으로 너무너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 다리 아파 밤새도록 잠을 잘 수 없어요. 네. 근데 이렇게 잠을 못 잘 빼야 성경을 한번 써보자 하면서 책상 놓고 앉아서 쓰기 시작했는데 뭐 쓰다 보니 새벽 3시, 4시까지 돼서 그동안에 전혀 통증이 안 왔는데 친구약 한 벌 쓰고 반 정도 썼는데 저 척추 협착증이 완전히 깨끗이 나아요. 기적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 제가 안 쓸 수가 있습니까?
2: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관람 바랍니다. 전시 관람 문의는 02-2650-7942번입니다.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음악은 오늘의 것, 메시지는 영원한 것. 안녕하세요. CCM 캠프 김은영입니다. 여름이면 여기저기 나무에서 맴맴맴 매미 소리 참 우렁차게 들리죠. 어떤 분들은 그 소리가 너무 시끄럽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매미의 삶을 조금 알고 나면 그 소리가 전혀 다르게 들리기도 하죠.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매미는 땅속에서 몇 년의 시간을 기다린 뒤 고작 한 달 남짓 땅 위에서 그렇게 우렁차게 울어 제끼는 거죠. 즉 우리가 보는 지금이 매미 일생의 마지막 순간이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생각하면 매미의 소리는 나도 이 뜨거운 여름에 여기 있었다고, 나도 이 계절을 열심히 살고 있다고 말하는 작은 생명의 처절한 고백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첫 곡으로 오영은의 매미 전해드렸어요. 오늘 매미와 관련한 이야기로 문을 열어봤는데요. 이 곡 소개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나는 어땠을까? 들은 대로 말하고 본 대로 살았나? 그때 귀에 들리는 매미 울음소리. 넌 참 지으심 받은 대로 잘 살고 있구나. 매미의 울음소리에서 우리도 지으심 받은 그 모습으로 잘 살고 있는지, 이 뜨거운 여름에 매미 울음소리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케이 민민아님께서 아파트인데 밤에는 매미가 울지 않네요. 요즘에 그 밤 아파트 단지에서는 워낙 불빛이 환해서 매미가 밤낮 없이 운다고 예전에 그런 사연을 참 많이 만났었는데

여러분은 지금 김은영의 CCM 캠프를 듣고 계십니다. CCM 캠프는 역대 수많은 DJ와 함께한 전통의 찬양 프로그램으로 매일 밤 10시 CBS 표준 FM 라디오와 인터넷 CBS 레인보우로 동시에 방송되고 있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늘의 메시지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노래에 담는 CCM 최신곡과 오랜 시간 사랑받아온 국내외 찬양들을 골고루 선곡해서 전해드립니다. 나누고 싶은 사연과 기도 제목, 듣고 싶은 찬양 신청곡은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CBS 레인보우 앱과 CBS 만나잇 게시판으로 오시면 됩니다.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특급 호텔들이 선택한 윈세프에서 세턴 에어 헤어드라이기, 피부가 살아나는 시간 레스케미의 비건 화장품, 만성염증 면역력에 좋은 하심정 횡성더덕에서 만든 발효 흑더덕 진액, 마실수록 깔끔하고 가볍게 주식회사 부성의 제로 곰취 미세차, 원조의 품격 팡파미우 강릉 6종 마늘빵, 본고장 특별 양념 소스의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 간장 닭갈비 세트,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 커피빵, 대한성서공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출간한 새한글 성경을 보내드립니다.

김관호의 나뭇가지 그리고 김민영, 김민정 내 삶을 깨뜨립니다. 두 곡을 들어보셨는데요. 매미 하면서 떠오른 제목의 찬양으로 매미가 그 허물을 벗잖아요. 가끔은 그래서 길에 떨어진 매미 허물을 볼 수도 있는데 그렇게 우리의 허물을 벗고 삶을 깨뜨리며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찬양으로 나누고 싶었고 김관호의 나뭇가지는 처음에는 그저 그 매미가 높은 나뭇가지에서 그 울어대는 그 모습을 좀 생각하면서 이 곡을 최근에 알게 되면서 듣게 되면서 굉장히 참 좋구나 한번 나누고 싶다 싶어서 오늘 전해드렸는데 마치 가사가 맨 마지막에 두 손을 높이 들고 가지를 흔들며 낼 수 있는 힘껏 주님을 찬양해. 이 가사가 정말 매미처럼 최선을 다해서 노래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담고 있는 것 같아서 어쩜 이렇게

면 좋겠고 여러 가지로 생각이 많아지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이 무더운 여름에 그 여름 대표곡이라고 할수 있는 좀 시원한 노래도 들어보셔야죠. 여러분들이 여름 되면 가장 많이 또 신청해 주시는 곡 중에 하나가 파도를 넘어가 아닐까 싶어서 오늘은 시원하게 들으시라고 진남매워십 파도를 넘어 시와 그림 바람을 따라서 준비했습니다.

포레스트 김은실 솔로 한길랩 이유가 있으시겠죠. 0491님께서 매미 사연을 듣고 보니 매미는 잡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어제부터 잠자리가 날더라고요. 잠자리 날면 가을 생각이 나요 하셨는데 그러게요. 잠자리는 그 고추 잠자리 해서 가을 대표적으로 잠자리 하면 이제 가을인가? 입추 지났나? 뭐 이런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매미의 울음이 하늘을 찌를 것 같이 그렇게 여름이 뜨겁게 지나고 나면 귀뚜라미 소리로 바뀌잖아요. 밤에 스르륵 스르륵 귀뚜라미 소리는 굉장히 좀 청아하게 들리기도 하죠. 갑자기 이렇게 곤충으로 좀 신청하신 곡 전해드렸어요. 해도농장님 폭염 속에 논에 물대기가 너무 힘드네요. 이제 벼에 이삭이 나올 때까지 많은 물이 필요한데 온 들판에 양수장 두 곳에서 공급되는 물량이 풍족하기를 기도합니다. 은혜의 찬양으로 보이지 않는 손 만나워십 저희가 그 앨범을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7월 초 7월 7일로 기억을 하는데 이후로 이 곡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들어서 참 좋습니다. 오늘 만나워십에 보이지 않는 손, 주님의 그 도움에 적절한 손길이 우리 곁에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며 함께 하고요. 해도 농장님께 응원의 마음 담아서 커피빵 보내드릴게요. 일하시다가 틈틈이 좀 단 거 땡기실 때 그때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받으실 수 있는 주소 남겨주세요. 비공개로 남기시는 거 알고 계시죠? 자, 준희빈님께도 드리려고 해요. 아, 쿵, 해도농장님, 비가 적절히 내렸으면 좋겠어요. 밤에 아버지 손잡고 논에 물 대러 가던 기억이 납니다. 기운 내세요 하고 이렇게 응원을 해주셔서 아, 너무 보기가 좋아요. 우리 준희빈님께도 역시 커피빵 보내드릴게요. 게시판을 이렇게 아름답게 꾸며주셔서 두 분께는 환경미화상을 커피빵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보이지 않는 손, 하나님의 손길에 이어서 신혜숙님께서 신청곡 남겨주셨어요. 나무엔의 쉼.

나무엔의 쉼, 만나워 10의 보이지 않는 손, 하나님의 손길 전해드렸어요. 1089님께서 제가 있는 사랑부 유치부에도 기도와 관심 부탁드려요. 아이들에게도 더 좋은 선생님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사랑부 학생이랑 저랑 이름이 좀 비슷하네요. 수연, 소연. 아, 이렇게 아이들을 사랑하는 선생님 마음. 그래서 수연이라는 이름을 가진 찬양사역자 분들이 좀 계시잖아요. 소연도 있는데 오늘은 조수연 음성으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송가를 준비해 봤어요.

조수연이 부른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전해드렸고요. 1089님께도 사랑부 담당하시는 우리 유치부 담당하시는 주일학교 선생님들 진짜 엄지척 해드리고 싶어요.

1089님께 레스케미 화장품 응원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받으실 수 있는 주소 역시 비공개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1부 끝곡으로는 최인옥님께서 찬양이 참 좋습니다.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삶 살게요 라고 하셔서 준비해본 최성인의 음성으로 동행 전해드릴게요. 저는 2부에서 여러분의 사연 신청곡 계속 기다리겠습니다.

0: CBS
1: 샬롬,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를 진행하는 최인영 목사입니다. 여러분, CBS가 얼마나 아름답게 힘겹게 걸어왔는지 아시죠? 그동안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 방송을 통해 많은 은혜를 전해왔고 또 이단 사이비들과 싸워오고 지금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방송하다가 보니 장비도 노후되고요. 스튜디오도 하나뿐이 없어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행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CBS 손잡아 주셔도 후회 안 할 겁니다. 02-2650-7004 02-2650-7004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거고요.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CBS 직원들이요 늘 모여서 기도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함께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0: 희망이 사라졌다고 느껴지면 당신의 내면을 보고 강해지세요. 그러면 마침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영웅은 당신 안에 존재한다는 진실을. 머라이어 캐리의 노래 히어로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5분 메시지. 오늘 말씀에 서울 강서구 미랄교회 신동명 목사입니다.
1: 사회경제학자 랜달벨 교수가 각 분야별 성공한 사람, 실패한 사람들을 연구하면서 성공한 사람들의 생활습관을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스티븐 커비가 쓴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 이론적이라면 랜달벨 교수가 정리한 내용은 일상생활의 습관을 조사한 것으로 실제적입니다. 여러분들은 몇 가지가 해당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째, 매일 운동하는 습관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하루 최소한 15분 이상 운동을 하고 있었고 특히 아침 운동을 많이 했는데 아침 운동이 건강한 몸과 뇌의 활발한 움직임을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두 번째, 아침에 일어나 침대를 정리하는 습관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된 습관이 정리정돈이라고 합니다. 아침에 침대를 정리하며 정리정돈하는 사람은 백만장자가 될 확률이 약 210%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분석이 돼서 성공한 사람들의 핵심 습관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독서 습관입니다. 1년에 7권 이상 독서를 하는 사람이 122% 백만장자가 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일찍 기상한다입니다. 평균적으로 보통 사람보다 3시간 이상 일찍 일어납니다. 랜달벨뿐 아니라 각종 성공 관련 서적에는 꼭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다섯 번째, 에티켓을 갖췄다이고요. 여섯 번째는 가정을 우선시한다입니다. 화목한 가정을 유지하는 사람이 성공할 확률도 월등히 높다고 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가 기록을 한다입니다. 메모하는 습관도 성공의 핵심 습관입니다. 기록하는 사람은 기록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약 290% 성공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일곱 가지 중에 여러분은 몇 가지나 해당이 되십니까?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습관이 있다면 성공하는 신앙인에게도 공통적인 습관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 점령을 위해 요단강을 건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신앙인의 성공 습관의 방법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첫째는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 점령을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한 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시팀을 떠나 요단으로 출발합니다. 여호수아 3장 1절을 보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출발합니다. 새벽부터 움직이

0: 있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습관처럼 영적으로 성공하는 사람들도 아침에 일찍이의 습관이 있습니다. 모세가 그러했고 다윗도 그러했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러했습니다. 예수님도 새벽 아직도 밝기 전부터 한적한 곳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을 성결하게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범람하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 마지막 준비로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하고 명령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튼튼한 뗏목을 준비하라, 강폭이 좁은 곳을 찾아보라 이런 명령을 내려야 하는데 갑자기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왜 이런 이상한 명령을 내렸습니까? 지금까지 실패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살펴보라는 뜻입니다. 40년 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는 요단강이라는 환경 때문도 아니었고 가나안 땅에 거하는 아낙 자손의 강함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지도자 모세가 부족해서도 아니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던 불신앙이었습니다. 실패의 원인은 항상 환경이나 상대방이 아닙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새벽 말씀 묵상과 기도의 습관으로 자신을 성결하게 준비하며 하루를 시작하여 매일매일 성공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 5분 메시지. 지금까지 말씀해 서울 강서구 미랄교회 신동명 목사였습니다. 65세가 되고 나서 깨달은 건 싫은 걸 하면서 시간 낭비할 수 없다는 거다. 영화 그레이트 뷰티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1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0: 시생캠프 2부 시작했습니다. 브루클린 태버나클 콰이어의 God is Walking 전해드렸어요. 자, 2부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가득 채워갑니다. 생방송 티를 시간으로 내라는 훌륭한 조언에 따라서 오늘도 티 내보겠습니다. 11시 9분 막 2초 지났어요.
1: 현대 큐밍
2: 큐큐큐큐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큐큐큐밍 정수기는 큐밍 큐큐큐큐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
1: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2: 큐큐큐큐큐밍
1: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한정수가 부른 요셉 꿈의 축제. 노을가을님께서 상의가 다쳐서 아파서 많이 힘들어요. 요셉 이야기 찬양 신청합니다 하셨는데 요셉 이야기라는 제목으로는 정확하게 찾을 수가 없어서 요셉의 노래, 요셉의 기도 그 중에서 저는 오늘 요셉 꿈의 축제 이 곡으로 전해드렸어요. 자 그리고 그 전에 들으신 곡은 사랑이야기 이제 다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하하호호님께서 오셔서 다들 엄청 반가워하시며 괜찮으냐고 일본 지진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다고 괜찮으시냐고 이렇게 안부를 묻고 계세요. 또 박재용님께서 한국 시간 말씀드렸더니 한국은 지금 11시 9분 되군요. 오늘도 잘 듣고 있어요. 어제는 장거리 운전하면서 2시간 알차게 들었답니다. 매번 감사하고 또 감사해요. 이 사연을 받고 10분이 흘렀습니다. 두 곡의 찬양을 그렇게 저희가 나누면서 훌쩍 시간이 흘렀네요. 8183님께서는 여기 대프리카인데요. 제가 그래서 대프리카는 지금 몇 시인가요? 여쭤보려고 살짝 장난치고 싶었는데 그럼 실제로 말씀해 주실 것 같아서 대프리카 몇 시인가요? 아 옆집에 시래기 돌아가는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린다고 아이고 밤 시간대에는 작은 소리 하나 해도 아무래도 날도 너무 덥고 하니까 잠 이루기가 어려워요. 저도 요즘에 시차가 바뀌다 보니까 거의 한 3, 4시쯤 그렇게 잠이 드는데 그렇게 밤의 소리에 모든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더라고요. 커피향기님께서는 집안일 마무리하고 출첵하는데 잠시 밖에 나갔다 오니 매미가 잠도 없고 밤도 없고 주구장창 맴맴 매미도 수련회를 하는지 아주 울음소리가 뜨겁습니다 하시며 우리 교회 율동찬양으로 뜨거운 내 안에 부어주소서 매미보다 뜨겁게 신나게 찬양하고 싶어요 라고 하셔서 어머 이렇게도 또 연결 지을 수 있구나 센스가 정말 엄청나십니다. 엄지척 보내드리면서 함께 할게요. 오늘은 예라머십 버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를 들으려고 해요. 그리고 달리다 굼 8183님 신청곡 오늘은 PK 장광우의 달리다 굼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 삶의 이유라 오늘은 박유라 씨가 부르는 버전으로 준비를 했어요. 오늘 이 곡도 신청곡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이 곡은 똥치애님께서 오늘 신청곡 오늘 선곡이 엄청 신경 써서 보내주신 것 같다고 철학적인 깊이까지 느끼신다고 하셔서 아 여러분이 보내주신 신청곡인데 그렇게 느껴주시니 제가 잘 이은 것 같아서 저도 좀 칭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님께서 신청하신 박상규의 내려놓음까지 쭉 전해드렸어요. 박유라, 내 삶의 이유라. 보통은 남궁송옥 씨 곡으로 많이 전해드리면서 김준곤 목사님 육성도 들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선곡을 하는데, 요번에 얼마 전에 주일에 선곡을 했었던 기억이 나서 오늘은 좀 다른 버전을 전해드려봤어요. 또 PK 장광우의 달리다굼, 많이 들어보신 달리다굼과는 다른 곡이지만 또 이렇게 새 노래도 한번 들어보시라고. 또 예람워십 버전의 내 안에 부어주소서, 어린이 워십인 캠키즈 워십과는 또 다른 느낌으로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다 새롭게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새날님께서 돌아온 탕자 워십 곡을 듣고 싶다고, 신청곡도 듣고 싶다고 하셨는데 아쉽게도 아직 저희 음반 자료실에 들어오지 않고, 나중에 이제 신생 워십팀인가요? 아마 나중에 공부방 시간에도 그러면 저희가 소개를 받아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돌아온 탕자 워십이라고 하셔서 제가 준비해본 곡이 있는데요. 아, 이 두 곡을 제가 읽는 것을 굉장히 오랜만에 하는 것 같아요. 유니즌의 탕자의 노래를 먼저 들어보시고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부르는 노래입니다. 에레즈가 부르는 눈 감으면이라는 곡인데 이 두 곡은 정말 이어서 들으면 더없이 좋습니다.

에레지의 눈 감으면 또 앞서 윤희진 탕자의 노래 전해드렸고요. 오늘 끝곡은 피아 버전으로는 이 곡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요즘 워낙 그 유튜브나 이쪽으로 발표되는 곡들이 많이 있어서 구니스업가 쓴 또 좋은 버전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젠 존슨의 굿니스업가 주님의 선하심을 전해드리면서 물러갈게요.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마침표, 내일은 물음표 모두 행복하세요.

CBS 매년 한국교회 성도들과 은혜로운 성지순례를 떠나온 CBS가 오는 11월 1일 10박 12일간의 일정으로 그리스 로마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0: 선교지인 그리스와 마지막 선교지인 로마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번 순례 여행은 2000년 전 바울의 땀과 눈물 그리고 순교의 정신을 온몸으로 마주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갈릴리 여행사 02-775-5400, 02-775-54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 출품한 올해 88살 신정순 은퇴 권사님의 사연입니다.
2: 제가 척추협착증으로 너무너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 다리 아파 밤새도록 잠을 잘 수 없어요. 네. 근데 이렇게 잠을 못 잘 빼야 성경을 한번 써보자 하면서 책상 놓고 앉아서 쓰기 시작했는데 뭐 쓰다 보니 새벽 3시, 4시까지 돼서 그동안에 전혀 통증이 안 왔는데 치구약 한 벌 쓰고 반 정도 쓰는데 저 척추 협착증이 완전히 깨끗이 나아요. 기적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 제가 안 쓸 수가 있습니까?
1: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관람 바랍니다. 전시 관람 문의는 02-2650-7942번입니다.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 포유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양산 모자 선글라스 자외선 차단 마스크 팔토시 또 뭐가 있을까요? 한여름 외출 한번 하려면 준비할 것들이 많습니다. 가방도 뒤적뒤적 손이 바빠지죠. 에어컨이 셀 수 있으니까 얇은 겉옷도 챙겨야 되고요. 물도 자주 마셔야 되니까 물병도 필요하고요. 오늘도 폭염 경보, 폭염 중대 경보까지 곳곳에 내려진 상황인데 가장 더운 한낮에는 될 수 있으면 외출을 삼가시는 게 좋습니다. 혹시 시원한 곳 찾으시나요? 선풍기 또 에어컨만은 못해도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찬양으로 바람을 좀 불어넣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에요.

좀 시원해지셨나요? 오늘 첫 곡 포스터 바람날개 위에 전해드렸습니다. 시원함 찾아왔어요 하신 지니920님 잘 오셨습니다. 바로 여기예요 여기. 동행님 덥지만 걷기 하고 왔습니다. 아, 잘하셨어요. 더울 때 걸으면 땀은 많이 나지만 제대로 또 운동 효과가 있죠. 이쁘다님 여름다운 날씨지만 그래도 조금은 덜 더웠으면 하는 마음. 예, 오늘도 힘나는 찬양으로 힘내겠습니다. 아멘. 오늘 연차 쓰셨네요. 똥찌님도 오셨고 오직 주님과 함께님 뿡뿡이의 꿈님도 반갑습니다. 당신을 향한 노래 2시간 함께 할 거고요. 요즘 여름 수련회, 여름 성경학교 열리는 곳이 많은데요. 준비한 손길에 감사하고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전해드립니다. 박요환이 부르는 여름 수련회.

찬양 들으니까 어렸을 때 수련회가 필름처럼 쫙 지나갑니다. 노래란 참 신비로운 힘을 가진 것 같아요. 그쵸? 짱가님 그리고 소망님도 나의 고백 같은 찬양입니다 하신 여름 수련회 다시 은혜의 자리로 라는 부제가 붙은 곡 박요한 목사의 목소리로 들었고요. 스머프님과 함께 주님의 선하심 굿니스 오브 갓 한밤의 프레이즈 기프티드 앨범에서 함께했습니다. 해피 플레이스.

박세님께서 정원님이 저녁 때보다 목소리가 힘차 보여서 저도 힘이 납니다. 그런가요? 주아함께님은 휴일이시군요. 근무 시간 바뀌면 자주 들어올게요. 네, 언제든 편하게요. 디리님이 신청하신 나의 가는 길 구연아의 목소리입니다.

7월에 육아휴직 끝낸 4위 가족들과 부산에서 휴가 중입니다 하신 괜찮아요 님과 함께 들었습니다. 주가도시리 손영진의 목소리로 들었어요. 좋은 시간 보내시고요. UAP보험님께서 사연이 소개된 거 녹음하시다가 안전문자가 와서 끊겼대요. 그래서 저희 재방송이 밤 12시에 다시 방송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에 다시 녹음을 하는데 2시간이 넘게 녹음이 됐습니다. 이유는 예 그냥 잠이 든 거죠. 아니 너무 공감을 하는 게 저녁에 뭐 하다 보면 잠들 때가 많아요. 저는 빨래를 세탁기에 넣어놓고 작동시킨 다음에 저거 널고 자야지 하면서 그냥 잠들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그걸 꺼내면 요즘에 좀 꿉꿉한 냄새 나잖아요. 그래서 다시 돌리고 그렇게 몇 번을 예, 하게 되더라고요. 밤에 저거 하고 자야지 하면서 잠드는 거 뭐 한두 번 일이 아닙니다. 해도 농장님 들에 나가 논에 물 대고 논두렁 우거진 잡초 제거하다가 햇살이 너무 따가워서 집으로 들어

왔어요. 내일 새벽에 또 작업을 해야겠습니다. 은혜로운 찬양 들으면서 힘내봅니다. 네, 더운데 잘 들어오셨어요. 너무 뜨거울 때 작업하시면 안 돼요, 안 돼요. 잘하셨어요. 희민 희숙마음님, 오늘 제 생일이에요. 이렇게 더운 날저 낳느라 고생하신 엄마 점심 해 드리려고요. 잘 생각하셨어요. 지금까지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수 있도록 기도를 쉬지 않는 우리 엄마 사랑하고 또 감사합니다. 아멘. 희민 희숙마음님 진심으로 생일 축하드리고요. 뜨거운 여름에 태어난 만큼 항상 뜨거운 삶이 되길.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뜨겁고 모든 일에 있어서 열심히 그래서 귀한 열매 맺는 여름 과일이 맛있잖아요. 그런 열매를 맺는 귀한 삶이 되길 바랍니다. 잘 태어나셨어요. 신청하신 곡 축하곡으로 띄워드립니다. 시와 그림의 임재.

생일 맞으신 희민희승맘님 신청하신 시와 그림의 임재 이어서 조수와 당신을 지으신 축하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준희맘님께서 저도 지난주 토요일과 일요일 유치부 여름성경학교에 있거든요. 교회 소속 어린이집에서 믿지 않는 애들 세 팀이나 우리 반으로 보내주셨는데 그 애들은 이슬람 애들이라 복음이 그리 익숙하지 않고 아빠가 오신다고 예정보다 일찍 가더라고요. 분방 공부에 만들기로 한 십자가 목걸이를 주려고 하니까 아빠가 싫어한다고 안 가져가고요. 그래도 그 아이들 속에 복음이 들어가길 소망하고 또 기도합니다. 어쨌든 교회로 왔어요. 그렇죠? 그 문턱을 넘었어요. 이제 주님께서 그 아이들 마음에 복음의 씨앗이 심겨졌으니 귀하게 자라서 믿음을 그 마음에 심고 열매를 맺길 예 바라고 기도합니다. 쉽진 않았을 텐데 그래도 어린이집 아이들이라서 그런지 여름 성경학교에 왔네요. 다솔님 오늘도 흐르는 찬양으로 은혜 받고 있고요. 저 내일부터 휴가입니다. 남편과 휴가 기간이 달라서 특별한 계획은 없지만 그래도 며칠간의 자유 잘 만끽해 보려고 해요. 남편이 좋아하는 찬양인데 주가 주 되심을 신청합니다. 마커스 워십 앨범에 있는 곡이죠.

주가주 대심을 마커스 워십 앨범에서 들었습니다. 설레임님께서 더우니까 마음의 여유도 없어지나 봐요. 조그만 일에도 언성이 높아집니다. 주님이 좋아하시지 않겠죠. 찬양 들으면서 릴렉스 할게요. 당연합니다. 사실 덥고 춥고 특히 더울 때 마음의 여유가 없어져서 그냥 넘어갈 일도 마음의 상처가 되거나 아니면 입 밖으로 짜증으로 나오거든요. 그건 당연한데 찬양으로 조금 치료를 하고 릴렉스하고 그렇게 좀 식히면 예 훨씬 더 오늘 하루 편안하게 보내실 수 있을 거예요. 9898번님께서 하은이의 첫 대학생활, 계절학기 어제부로 종강하고요. 오늘부터 방학인데 그래도 바쁩니다. 이번 주는 초중고 은사님들과 식사 약속 있고요. 다음 주는 중고등부 수련회 봉사하고요. 틈틈이 과외해야죠. 친구들 만나

해야죠. 집에서 얼굴 볼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생활하는 게 기특합니다. 아휴, 열심히 너무 잘 살고 있는데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보라제비꽃님께서 방학이라 지유리와 함께 듣고 있는데 왜 저녁이 아니고 지금 정원 이모님이 하셔?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 그래서 보라제비꽃님은 뭐라고 얘기하셨나요? 지유라, 엄마가 가끔 가구 위치 바꾸시지. 집안의 가구 위치를 가끔 바꾸시지. 분위기도 새롭게 해보고 집을 더 예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것처럼 방송국에서도 가끔 이렇게 프로그램과 진행하는 사람을 좀 바꾸거든. 더 많은 사람이 들을 수 있는 방송이 되게 하려고. 그래서 정원 이모가 이 시간에 온 거야. 좋은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1부 끝곡 걸어놨습니다. 위러브 앨범에 있는 곡인데요. 자유라는 제목을 가진 곡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보지 않은 곡이긴 한데 또 가사를 하나하나 새겨보면 너무나도 와닿는 그런 곡입니다. 이 곡 들려드리고 2부에 다시 봬요.

0: CBS
1: 장희관의 지금 자연은
2: 한여름 숲에서 가장 흔하게 들을 수 있는 매미의 노래 쓰름매미의 노래입니다. 몸 길이는 3cm 정도로 작은 편이지만 노래의 크기와 울림은 어느 매미에도 뒤지지 않습니다. 수컷은 배를 수축할 때 쓰 하는 소리를 내고 이어 배를 이완하면서 름 하는 소리를 냅니다. 이 동작이 매우 빠르게 반복되면서 우리가 듣는 쓰름 쓰름이라는 독특한 노래가 만들어집니다. 작은 몸에서 만들어지는 이 노래는 숲 전체에 울려 퍼질 만큼 힘차며 암컷에게 자신의 존재와 건강 상태를 알리는 중요한 사랑의 신호가 됩니다.
3: 여와는 내

0: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추억 소환 흰구름 뭉게 뭉게 피는 오늘 2부 첫 곡으로 들려드렸습니다. 먼저 데이비드님께서 국민일보에 데이비드님의 기사가 나갔어요. 예전에 한번 사연을 올리셨는데 페이스북에 여름 성경학교 교과를 올렸더니 엄청나게 반응을 했다고 사람들이 이 얘기 해줘서 고맙다고 그런 댓글들이 달렸다는 사연을 나눴었는데 그걸 또 보고 기자가 연락을 해서 이렇게 기사로 실리게 됐다고 링크를 같이 보내주셔서 저도 읽어봤는데 자세히는 아니지만 얼른 읽어봤거든요. 진짜 글 하나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추억을 소환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곡이에요. 이 곡. 여름 성경학교 교가 흰그룹 뭉게뭉게 피는 데이비드님과 함께 들었고요. 수소자로님께서 어제부터 우리 교회 중고등부 수련회였습니다. 근데 우리 자녀는 안 간다고 버텨서 못 보냈어요. 마음이 안 좋고요. 그래도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고 기도해야겠죠. 이 시간 자녀가 교회를 떠나 있거나 수련회 안 가서 속상한 엄마들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는 정말 계속돼야 하지만 또 끝이 있는 기도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머니의 기도를 주님께서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거든요. 반드시 그 자녀를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소리를 듣고 자란 자녀는 언젠가 스스로 발걸음을 주님께로 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니님께서 밤새 가위에 눌리는 꿈 때문에 좀 무서웠어요. 진짜 꿈이 실제 같아서 무섭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막 소리를 지르는데 목소리는 안 나오고 몸도 안 움직이고 잠에서 깨면 대적기도 하고 잠들면 또 나오고 그러면 일어나서 보혈 찬송 부르고 아예 틀어놓고 주기도문 암송하면서 겨우 잠들었어요. 아침에 찬양 들으며 기도하면서 드는 생각이 사단은 늘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는구나. 정말 단단히 무장해야겠다 다짐해 봅니다. 절대 지지 않을 싸움을 싸우지만 매일매일 영을 새롭게 견고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 주만 바라봐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모두 승리하세요. 아멘. 오늘 지니님께 그래서 들려드리고 싶은 곡이 있어요.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내 마음을 어지럽혔던 사단의 그런 행동이 아니라 모습이 아니라 주를 만나길 바라는 마음 그리고 지금 그 복잡하고 어지러운 생각과 마음들이 주로 인해서 잘 정리되고 평안을 얻길 바라는 마음으로 대화드립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김승희가 부릅니다.

0: 주여 지난밤 내 꿈에 찬양 크게 틀어놓고 들으면서 위로받습니다. 다행입니다. 지니님과 함께 김승희의 목소리로 들었고요. 엘샤인 낮은 해처럼 밤엔 달처럼 명가님의 신청곡으로 들었습니다. 어제 장인어른께서 입원하셔서 퇴근 후에 처갓집 꽃분이 물하고 사료만 체크하러 갔다가 아 강아지인가 보네요. 꽃분이 물하고 사료만 체크하러 갔다가 단독주택이어서 화단 계단이 너무나 엉망이더라고요. 그래서 안 하던 빗자루질 했더니 양손에 엄지검지 중간에 물집이 잡혔습니다. 퇴근하실 때 깨끗한 화단 마당 보시면 좋아하시겠죠? 0702번님. 아, 그럼요. 그냥 마음이 시원해져서 병도 빨리 회복되실 것 같습니다. 코스모스님 오셨어요.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오늘도 살아가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는 하루로 보내게 하소서. 아멘. 아름다운 한대님께서 지금 고등학생 아들과 병원인데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감사하는 중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감사하는 중. 네. 그 고백이 주님께 기쁨으로 전달되리라 믿습니다. 기도밖에 신청하신 곡 정현준이 부릅니다.
1: 기도밖에

성령의 리듬 옹기장의 앨범에서 들었고요. 에스터 버니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수영장 개장했어요. 마당에 수영장이 생겼네요. 딸랑구랑 예 물놀이 중입니다. 하신 8606번님과 함께 미드맨 리듬 어템포 앨범에서 홍미혜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소피아 마음님께서 오늘 사랑하는 남편 이준혁 권사의 생일입니다. 온 맘 다해 축하하고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기쁘고 행복한 가정 우리 만들어가요. 남편이 좋아하는 조현영의 감사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이준혁 권사님

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주님을 향하는 그 시선을 주님이 귀하게 보시고 귀히 쓰시는 삶, 그 걸음이 감사와 기쁨으로 옮겨지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좋은 영의 감사 축하곡으로 준비해 놓겠고요. 살랑살랑님, 오늘 제 생일이에요. 이 더운 날 저를 낳느라 고생하셨을 엄마가 문득 더 생각나고 보고 싶은 오늘입니다. 엄마 대신 엄마 같은 하나뿐인 언니도 초대해서 함께 하려고요. 네, 좋은 시간 보내세요. 살랑살랑님,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오늘 더더 행복하게 보내시고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 확인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사람들의 사랑 듬뿍 받는 삶이 되길 바라면서 러빔에 가득할 거야 신청하신 곡 들려드립니다. 이어서 좋은 영의 감사까지 들을까요?

최강 아빠께서 제 아들 최강 23번째 생일 내 아들 고맙고 사랑한다 태어나줘서 고맙다 하시면서 신청하신 너는 내 아들이라 이은수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최강님 항상 안전하게 건강한 삶이 되길 바라고요. 살랑살랑님의 생일 그리고 소피아 마음님의 남편분인 이준혁 권사님의 생일 축하하며 좋은 영에 감사, 러빔 가득할 거야까지 들었습니다. 예초중인데 정말 덥고 힘듭니다. 그래도 해야 할 일이라 살살 해봐야지요. 제초제 뿌리면 간단하지만 땅 버리기 싫어서 풀 베려니까 아유 머리에서 열이 후끈후끈합니다. 오늘도 주원해서 파이팅요. 예소랑지기님 오셨어요. 너무 더울 때는 잠깐 들어가세요. 진짜 더워요. 물도 많이 드셔야 되고요. 민들레님 오늘 아침 언니에게서 좋은 소식이 왔어요. 형부께서 정년퇴직하고 두 달 정도 쉬고 계셨는데 다시 일을 하시게 됐다고. 늘 최선을 다하는 우리 형부. 참 선하고 믿음도 좋은 우리 형부. 또 언니에게 축하 인사 전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시고 선하시고 믿음도 좋으셔서 이렇게 좋은 일이 있나 봅니다. 축하드립니다. 민들레님이 사연 보내셨고요. 에스프레소님과 함께 들을까요? 그대 같은 노래.

그대 같은 노래 이길생 에스프레소님과 같이 들었습니다. 커피향기님 특별한 것 없는 일상 특별함을 만들러 외출에 나섰는데 우와 더워요. 후딱 할 일만 하고 집에 가야겠습니다. 병원도 카페도 버스도 에어컨이 어디나 있어 길거리 걷기가 힘듭니다. 그래도 뭐 그늘엔 바람도 살짝 느껴져요. 그쵸. 조금씩 바람은 붑니다. 안젤리나 쫄리님께서 구미에서 이민자 사역하시는 목사님 계시는데요. 이민자분들 만나러 가시다가 성도님들 보기 전에 살짝 주님 뵈러 갈 뻔했다고 하십니다. 경남 구미 대구. 예, 이곳이 얼마나 더운지 짐작이 됩니다. 폭염 경보 내려진 곳이 많아요. 오늘 다니실 때 웬만하면 안 다니시면 제일 좋고요. 아침 저녁으로 좀 피해서 다니시는 게 제일 좋고 다니셔야 된다면 단단히 무장하고 나가셔야 됩니다. 푸른 동사님, 우리 삶에 때론 원치 않는 일로 인해서 고통에

성당을 만날 때, 그때가 가장 주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이죠. 딸과 외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길. 아멘. 어떤 선택을 하든 주님께서 최선의 선택을 하고 그 안에서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이 만드신 그 길을 걸을 수 있길. 네, 맞습니다. 힘든 순간이 바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또 순간이기도 하니까요. 이광희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5297번님과 함께 듣습니다. 지난주 봉사 중에 있었던 일로 네 맞아요. 문자 주셨었죠. 마음 불편한 일. 근데 주일에 잠깐 그분과 얘기 나누면서 마음도 많이 편해지셨대요. 다음에 만나도 덜 어색할 것 같다고 진짜 다행입니다. 이제는 서로 다 훌훌 털어버리고 평안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시면서 신청하신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이광희의 목소리로 듣고요. 내일도 당신을 향한 노래 함께 불러주실 거죠? 고맙습니다.

0: 사랑해 CBS.
1: 행복은 구름 위에, 행복은 하늘 위에. 위를 보며 걷자, 눈물이 흐르지 않도록. 슬픔은 별 뒤편에, 슬픔은 달 뒤편에. 위를 보며 걷자, 눈물이 흐르지 않도록. 사카모토 규의 노래 위를 보며 걷자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찬송의 향기. 오늘 함께 하실 찬송은 찬송가 3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입니다. 이 찬송은 1840년에 태어나 1901년에 소천한 미국의 휘틀 목사가 지은 복음 찬송입니다. 휘틀 목사는 무디와 함께 미국의 유명한 대부흥사입니다. 휘틀 목사는 1873년부터 미국 전역을 돌면서 본격적인 부흥 집회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는 이 찬송시를 1883년 복음 찬송이란 책을 통해 처음 발표했는데, 이 책에는 그가 지은 빈들의 마른 풀같이라는 찬송도 함께 실려 있습니다. 휘틀 목사가 이끄는 집회에는 항상 찬송으로 넘쳤다고 하는데요. 집회 때마다 부른 찬송의 대부분은 설교 내용에 맞춰진 곡들이었습니다. 이 찬송가의 성경적인 배경은 바울의 고백인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입니다. 찬송가 3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감상해 봅니다.

0: CBS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4: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 포유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신앙의 기쁨과 영성을 깨웠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K-POP for Planet. 대대손손 K-POP을 즐길 수 있는 지구를 꿈꾸며 K-POP 팬들이 만든 기후 캠페인 플랫폼인데요. 캠페이너 이다연 씨는 초등학교 때부터 K-POP의 찐 팬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1: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의 팬사인회를 너무 가고 싶어서 정말 수십 장의 앨범을 응모한 적이 있어요. 이 아이돌 팬사인회를 가려면 앨범을 일단 똑같은 거라도 무작정 많이 사서 그 확률을 높여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팬사인회에서는 결국 떨어졌고 그 남은 앨범들을 보면서 아, 이 쓰레기들만 남았구나. 이제 난 어떡하지?
0: 그래서 시작한 일이 K-POP for Planet입니다. 올해 캠페인은 저탄소 공연입니다.
1: 공연을 더 깨끗한 에너지로 운영하고 이동은 더 친환경적으로 일회용 플라스틱은 줄여 공연의 즐거움은 그대로 탄소는 더 적게 만들자는 캠페인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콜드플레이나 빌리 아이리시 같은 경우는 너무 잘하고 있어서 팬들 이제 무대 위에서 방방 뛰는 에너지로 운동 에너지로 지속 가능하게 공연을 운영하기도 하고
0: 전국의 콘서트, 축제, 공연이 친환경 에너지로 이루어지는 날이 오기를 꿈꿔봅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분은 우리가 온갖 환난을 겪고 있을 때 우리를 풍성히 위로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위로로 우리도 역시 온갖 환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의 삶 속에 넘치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는 우리의 위로도 넘치도록 풍성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바울의 두 번째 편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준 바로 그 찬양 지금 신청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주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신청곡으로 꾸며가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주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듣고 싶으신 곡 남겨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하나님 아버지, 천천히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많은 비유로 제자들을 가르치신 주님, 사랑하는 이들이 거듭나기를 바라시며 참고 기다리셨던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한참을 알아듣지 못하고 눈을 피하며 머뭇거리던 나약하고 무익한 종을 용서하여 주소서. 주님처럼 그늘을 드리우는 나무로 자라게 하소서.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함께할 첫 곡으로 아버지여 이 죄인을 276장 찬송 보내드립니다. 이상희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이어서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한국 기독남성 합창단의 찬양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마가복음 4장 32절 말씀입니다.

힘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땅 위에 모든 것보다 작은 것, 바람이 불면 흩어질 그 먼지 같은 씨앗에 주님은 세상을 감싸는 사랑을 담아 놓으셨습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찬송가 531장 김지환의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이어서 주 사랑 안에 살면 백나목의 찬양으로 듣고요. 성남시 여성합창단이 부른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보내드립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김혜영의 찬양으로 함께했습니다. 이번에는 인내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트리니티 싱어즈의 곡으로 보내드리고요.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 불 때 승동교회 임마누엘 성가대 조병욱의 찬양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하양고래님 샬롬, 은귀비님께서는 어머나 이명희 아나운서님 반갑습니다 하고 들어오셨어요. 반갑습니다. 은혜샘님께서는 주님 오늘 하루도 이끌어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소서 보내주셨고요. 휴대전화 뒷번호 3381 의왕에 사시나 봐요. 어제 새벽에 현대차 건물에서 화재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바로 근처였나 봅니다. 사람들 다치지 않아야 할 텐데 저 고약한 냄새 속을 뚫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소방관님들 모두 무사해야 할 텐데 걱정이네요. 아파트까지 날아오는 숨막히는 냄새 때문에 잠잘 수가 없어서 딸과 왕송호수로 피난 나와 차 안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고 보내주셨어요.

다행히 아무도 없는 시간이라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하죠. 근데 정말 한밤중이라 근처에서 있었던 이 화재 때문에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좋은 예감님께서는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아니면 1분 1초도 살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도 삶 속에 그리스도 향기를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셨고요. 보라미님께서는 아버지 이제 장마가 끝나고 더위가 심할 거라는데 온 세상이 이상기온으로 몸살을 앓고 화재로 고통스러운 날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를 용서하셔서 지구를 살려주옵소서. 유럽에는 폭염에 이어서 이제는 또 산불까지 뭐 유럽뿐만이 아니죠. 전 세계가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데 주님께 기도드리며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또 찾아 나가야겠습니다. 소망이님께서는 교대 근무하며 듣고 있습니다. 위로가 많이 됩니다. 보내주셔서 감사드려요. 샬롬규님께서는 내 모든 상황을 아시고 위로해 주시는 주님께 의지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비껴나가길 기도합니다. 하시면서 그런 사랑 청해 주셨어요. 뉴클리언스의 그런 사랑 보내드리고요. 이어서 신예숙님께서 정하신 주영훈, 조범진, 이철규의 거기 있었다 보내드릴게요.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1: 은혜로운 찬양으로 함께하는 이 시간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받고 있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CBS 홈페이지 라디오 클릭하시고 음악 FM에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게시판에 신청곡과 함께 사연 남겨주십시오. 방송 듣는 중에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의 게시판 이용하셔도 되고요. 휴대폰 문자메시지 보내실 분들은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문자 보내주십시오.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3: 경리나라
1: 휴대전화 뒷번호 9943번 출장 때문에 라디오 들어요. 아이가 생기지 않아 요즘 많이 힘든데 곧 주님이 주시겠죠? 응원해 주세요. 신청곡 내가 주인 삼은 주님께서 9943번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함께 기도 드립니다. 내가 주인 삶은 유미선과 클래식 콰이어의 찬양 보내드리고요. 잠시 후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에 다시 뵐게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의 문을 엽니다. 2부의 첫 곡은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이계영의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김명희님께서 그리고 휴대전화 뒷번호 2262번께서 신청해 주신 곡이고요. 이어서 이효섭의 음성으로 우리 주 십자가 533장 찬송 함께합니다.

한국기독교 가정생활협회가 엮은 2026 가정예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7월 29일 수요일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경 말씀은 창세기 35장 16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 창세기 35장 29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오늘은 하나님의 역사는 이어집니다 라는 제목으로 묵상합니다.

참 슬프고 아픈 인생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베들레헴에서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습니다. 슬퍼할 수도 기뻐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라헬을 장사 지내고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을 때는 믿었던 장남 르우벤이 아버지의 권위를 넘어서서 자신의 첩 빌하와 동침하는 성적인 죄를 저질렀습니다. 더하여 오랜 시간 떨어졌다 다시 만난 아버지 이삭이 180세에 죽었습니다. 야곱은 에서와 함께 아버지를 마므레에 장사 지냈습니다. 인간의 실수와 연약함으로 인해 끊임없이 문제가 일어나는 아픔의 인생 삽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라헬은 죽었지만 베냐민이 태어남으로 열두 아들을 통해 한 민족을 이루는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이삭이 마므레에 장사되어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소유하게 될 소망을 이어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의 불완전함과 연약함으로 인해 문제와 어려움을 만난다 하더라도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해 일하고 계시고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입니다. 이를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무학교의 시온성가대 찬양으로 전해드렸습니다. 140

6장 저 멀리 푸른 언덕에 문은희의 찬양 이번에 보내드리고요. 크루스의 선교합창단의 곡으로 생명의 주여 면류관 이어서 함께하죠.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영숙이님, 하나님 아버지, 죄 많은 저를 용서해 주시고 다 치유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고요. 늘기도 김진아님께서는 다시 입원합니다. 간밤에 염증으로 힘들어 잠을 못 잤네요. 보내주셨는데 더욱더 건강해지셔서 힘차게 퇴원하실 수 있기를 함께 기도드립니다. 수이미님께서는 주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3박 4일 처음으로 국내 선교 다녀왔는데 교회에 첫발을 디디신 35분의 귀한 영혼이 믿음의 길 걸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 의미 있는 시간, 감사한 시간을 보내셨나 봅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현면수님께서는 찬송가를 들으며 은혜 받기 원합니다. 보내주셨고요. 오직 주님과 함께님, 교회 초중등부 2박 3일 십자가 캠프 떠났습니다. 건강하게 잘 다녀오기를 기도합니다. 보내주셨는데요. 여름 수련회이겠죠? 이렇게 십자가 캠프라는 이름을 붙였나요? 잘 다녀오기를 바랍니다. 행복만땅님, 아, 어제 엄마 그리워하시는 분 사연 소개를 잠깐 해드렸는데 이렇게 적으셨네요. 왜 엄마라는 단어만 나오면 눈물 버튼이 눌리는 걸까요? 엄마가 너무 그리운 새벽입니다. 2009년도에 하늘나라 가신 엄마, 시간이 지날수록 더 그립네요. 이제는 그 그리움을 내 사랑하는 아들과의 추억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나도 내 사랑하는 지성이의 엄마이기에 돌아가신 엄마가 내게 주신 사랑처럼 내리사랑으로 내 아들에게 사랑을 전해보는 하루 보내보렵니다. 이렇게 보내셨어요. 행복한 시간 보내셨겠죠? 조이포유 저녁제 방송으로 들어오신 우체부 아저씨님, 걱정 근심 버리고 평안을 주시옵소서.

잠깐의 흔들림, 되돌아봄, 멈춤, 그리고 다시 일어서기. 자기 자신에게 자꾸 묻고 뒤집고 따지는 그 길은 실상 아프고 고프다.

그러나 그 일체가 쌀 한 톨의 양식이었다. 장차 얼마나 자랄지 가늠하기 어려운 겨자씨 한 알이었다.

김기현의 한 톨의 생각, 겨자씨처럼 중에서 한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천천히 곱씹으며 일용할 양식을 먹습니다. 얼마나 잘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예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조이포유 전역자 방송에 오신 송미영 집사님께서 청하신 나는 비록 약하나 크룩스의 찬양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이종미의 음성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0: 은혜로운 찬송과 성가를 전해드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도 받습니다.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90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샵 7997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1: 하얀 귤꽃님께서 요즘 미리암과 여인들이 찬송이 안 나와요. 예배 시간에는 잘 안 불러서 몰랐던 찬송인데 내가 매일 기쁘게를 통해서 알았거든요 하고 보내주셨는데 그러네요. 요즘에는 잘 안 들려드렸네요.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신청해 주시길 덕분에 함께합니다. 베스퍼 합창단의 미리암과 여인들이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1: 경리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신축도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3: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경동하우징
4: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5: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4: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쇼리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 세포 보관.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 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교체는
1: 아티잔
0: 프리미엄 사각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2: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3: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

0: 경험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1: 파라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라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라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2: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은 신예숙님 청하신 포유의 감사해요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이명희였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달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오늘은 여러분의 사연을 따로 소개해드리지는 않고 음악으로만 채워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아침 일상에 편안하게 배경음악으로 녹아들 수 있도록 좋은 곡들로만 선곡해드릴게요.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2: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1: 서울사이버대학교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2: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그린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선교 후원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선교사입니다.
3: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0: 전시안 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1: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국민일보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2: 내 삶의 배경막 CBS 교육포유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선교 후원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선교사입니다.
1: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2: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3: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무더운 여름에는 아무래도 이 날씨 때문에 뭔가를 할 의욕이 확실히 좀 줄어들지 않나 싶어요. 조금만 움직여도 막 땀나고, 그쵸? 지치고 힘들기 때문인데요. 이럴 때 달콤한 여름 휴가를 떠날 수 있다면 뭐 더할 나위 없이 좋겠고요. 이게 만약 여의치가 않다? 그렇다면 일상의 많은 부분에서 잠시나마 로그아웃 해보시는 건 어떨까 싶어요. 너무 힘들고 지친 나머지 의욕도 성과도 또 보이지 않는 이런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너무 몰아붙여서 무리해서 예 그렇기보다는 잠깐의 휴지기를 두는 거? 일상 곳곳에 여백과 빈틈을 두는 것도 이게 오히려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요. 모쪼록 이 시간 샬롬 CCM을 통해서도 부어주시는 그분의 은혜와 위로 또 쉼을 충분히 만끽하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자 수요일 아침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이곳은 샬롬 CCM 송정훈입니다.

조수아의 나무 아래서 들으면서 2026년 7월 29일 7월의 마지막 수요일 생방송으로 함께하는 샬롬 CCM 1부 시작했습니다. 아, 우리 지니님 첫 곡부터 아 너무 좋다. 저는 지금 복잡한 전철역에서 이어폰 꽂고 방송을 듣는데 마치 이 곡을 듣고 있으니까 영화 속의 주인공이 된 것 같은 기분. 예, 라고 첫 곡부터 좋아해 주신 우리 김진님 반갑습니다. 예. 조금 그래도 한산해지지 않았나요? 여느 때보다 오늘 이제 7말 8초 휴가 떠나신 분들이 좀 많이 계신 것 같고 학생들은 또 방학 중이고 예. 오케이 민민하하님께서도 수요일에 출첵 남깁니다. 주주맘님 안녕하세요. 훈디 밖에는 매미 울음소리가 아주 뜨겁습니다. 한창이에요 라고 남기셨고 아침부터 얘네들도 또 예, 구슬프게 또 노래하고 있네. 예, 서라운드로 하다샤님은 훈디 작가님 흐린 경주는 조금 덜 덥게 느껴집니다. 오늘도 물 자주 그 드시고 더위도 이겨내세요 라고 남기셨는데 지금 뭐 경주뿐만 아니라 남쪽 지역이 경상도 지역도 그렇고 마른 장마 그쵸 비가 오질 않는 비가 안 오는데 막 번개는 치고 그럼 저수지가 뭐 말라가고 있다는 그런 뉴스도 들었는데 남쪽에는 비가 좀 시원하게 한번 와줘야 됩니다 지금. 네, 너무 가물어요. 작년에는 제 기억에 그 강릉 쪽이었죠. 뭐 가뭄으로 꽤 오래 고생을 해서 뭐 저수지가 많이 말라가고 있다. 예, 그랬는데 올해 남쪽 지역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단비가 좀 내리길 쫙 한번 뿌려지길 바랍니다. 닉네임 생각 한 스푼님께서 안녕하세요. 방학 맞은 딸 태희와 함께 출첵합니다. 매일 태희랑 잘 듣고 있답니다. 이라고 하트 3개 남기셨는데 아 태희야 안녕. 예. 고마워 태희야 들어줘서 이름부터 예쁘네 태희는. 예. 금자나님은 샬롬 달콤한 여름휴가 저희 통영으로 왔습니다. 지금 바다를 바라보며 듣고 있는 감사한 아침이라고. 통영, 동양의 나폴리, 그죠? 예. 너무 좋죠, 통영. 저는 한 번이었나 했는데, 아,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분위기도 좋고. 여름 휴가를 또 남쪽으로, 예, 내려가셨네요. 예. 남도의 정취를, 예, 잘 누리시고, 또 그쪽은 또 음식 다 맛있잖아요. 예. 음식은 뭐, 어느 식당을 가든 다 기본 이상, 평타 이상 다 합니다. 예, 너무 맛있고. 그래요. 이렇게 열심히 달려갈 때와 잠시 멈출 때를 아는 거. 그 시간이 충전의 시간이 되도록 또 잘 보내는 거. 이게 삶의 지혜가 아닐까 싶어요. 계속 달릴 수만은 없잖아요. 잠깐 쉼표도 좀 갖고 좀 머리도 비우고 디톡스도 좀 하고 그래야 다시 또 채울 수 있으니까. 금자나님도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오늘도 2시간의 배경음악 함께하고요. 우리 샬씨 가족 보내주시는 사연들, 신청곡들 나눕니다. 문자로 참여하실 때는 한 건당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샵 7997번으로 남기시면 되고요.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은 무료입니다. 편한 방법으로 사는 얘기들. 오늘 수요일 어디에서 어떤 마음으로 듣고 계시는지 오늘의 여러 일정들 또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

다 좋습니다. 예, 신청곡도 좀 이 곡 들으면 아 몸과 마음이 좀 시원해져요 하는 그런 곡들이 있다면 같이 좀 공유하고 나눠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코람데오님 맞아요 훈디 부산 장마가 그냥 끝난 것 같아 비가 오면 좋겠습니다 라고 남기셨고요. 그러니까 지금 땅도 많이 지금 이 지열이 막 올라와서 비가 와서 한 번씩 착 식혀줘야 되는데 예.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 시원한 곡 보이시스 주님은 시원한 바람

노아 천국은 마치. 이 곡은 우리 닉네임 찰방찰방님 청하신 곡이었습니다. 매일 잘 듣고 있어요. 오늘은 특별히 방학 맞은 두 아들들과 지금 아침 먹으며 여유롭게 시간 누리고 있는데 둘째가 너무 좋아하는 곡 천국은 마치 신청합니다. 주원, 시원, 방학 우리 알차고 보람차게 잘 보내보자. 사랑해 라고 아주 순조로운 스타트 아침 예, 또 맞이하고 계신 찰방찰방님. 주원, 시원 예, 오늘 잘 보내자. 그래 신청곡도 전해드렸고 His Plan, Need You Lord 그리고 보이시스의 주님은 시원한 바람까지 세 곡을 전해드렸습니다. 아, 우리 닉네임 한나님 너무 행복한 아침을 맞고 있습니다. 주님과 오늘도 동행하는 시간 되기를 이라고 남기셨고 스마일 오공님은 훈디 샬롬 오늘 아 설레는 말이네 휴가 첫날입니다. 이번 휴가는 그냥 아무 계획이 아직 없고요. 그냥 하루하루 그냥 땡기는 대로 쉬려고 해요. 대신 훈디가 보내주는 선곡해주는 찬양 들으면서 운동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오늘 아침 파주 광탄은 음악처럼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서 지금 창문 열고 바람 쐬고 있어요. 찬양이 딱이네 딱이라고 남기셨는데 아 휴가 첫날이라는 소리도 설레고 아무 계획도 아직 안 세웠다. 이 말은 더 설레네. 아, 그럼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아 광탄 쪽이시면은 파주에 근사한 뭐 대형 카페, 분위기 좋은 카페 엄청 많거든요. 예, 뭐 아실 테니까. 예. 검색만 하면은 뭐 너무 많이 좋은 카페가 나오니까 책 한 권 들고 아, 나 지금 상상했네. 책 한 권 들고 시원한 에어컨 바람 나오는 그 카페로 가는 겁니다. 뷰 좋은 카페. 예. 시원한 커피, 달콤한 디저트와 함께 책 한 권 탁. 책은 뭐 안 읽어도 돼. 그냥 거들 뿐. 예, 가져가서 한 몇 페이지 읽으면 뭐 되는 거고. 아니면 거기 나오는 음악 들으면서 또 뷰 보면서 멍도 좀 때리고. 예, 휴가 계획도 한번 세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아, 휴가 첫날 너무 부럽다. 예. 수현님, 새아이 방학이 3일째라는 게 믿기지가 않네요. 예. 오늘과 내일은 남편이 있기에 집 밖을 나가보려 해요. 주일에 교회 다녀온 뒤로 집에만 있었더니 제가 더 몸이 찌뿌둥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이라고 아이와 함께하는 예, 3일째. 그래요. 아, 집에서도 이제 할 수 있는 걸 좀 고민해 보셔야 되고 뭐 보드게임도 좋고 그죠. 밖이 너무 더우니까 도서관 가는 것도 너무 좋고 아이들.

저는 그 다이소에서 5,000원 하는 그 1인용 물놀이가 하는 그 몸을 담글 수 있는 미니 풀장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하나 구매해서 이게 이제 우리 아들의 이제 애용품이 됐는데 그 수영장을 못 갈 때 집에 그 화장실 욕조에다가 물을 좀 어느 정도 받은 다음에 미니 풀장을 이제 그 바람을 넣어서 둥둥 뜨게 해요. 거기서 노는 겁니다, 이가. 아, 잘 놀아요. 한 30분에서 1시간 놀 때도 있는 것 같고. 새 아이와 함께 화장실에다가 미니 풀장을 한번 개장시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워터파크, 예, 집안에서. 행복한 히코코님, 오늘부터 어린이집 방학입니다. 그래서 교사들이 돌아가면서 연차로 쉬는데요. 저는 거제도 풀빌라로 휴가 가요. 예, 25살, 23살 두 아들이 함께 가준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고요. 예. 20여 년 만에 수영해 보려고 저 래시가드도 사고 고기도 준비하고 정말 소풍 가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어요. 잘 놀고 올게요 라고. 아, 진짜 뭐 제대로 준비하셨네요. 예, 지금 기분도 내시고 래시가드도 사고 아, 거제, 야, 거제도 풀빌라. 아, 너무 좋다. 거의 남쪽의 끝이죠, 거제. 사실 저도 여름 휴가 이제 막 계획 짤 때 여러 후보지들을 이렇게 생각해 놓잖아요. 올해는 이제 뭐 강원도 쪽으로 갔지만 늘 후보지에는 남쪽의 거제가 있습니다. 아, 근데 마지막에 이제 현실적인 이유로 파주에서 거제까지는 상당히 멀거든요. 예. 그리고 그 아시죠? 아이들이 이동하면서 힘들어해. 그 짜증 아시죠? 아, 언제 도착해? 아, 나 화장실 가고 싶단 말이야. 이러면 이제 여행 시작부터, 아, 이제 꼬이는 거죠. 짜증이 많이 올라오고. 그걸 알기 때문에, 예. 늘 이렇게 후보군엔 오르지만 가지 못하는 곳이 저에게는 거제인데, 예, 가시는군요. 든든한 두 아들과 함께 잘 다녀오시고, 예. 수영도 즐겁게 하시고 고기도 맛있게 구워 드세요. 아, 우리 오뚜기님도 월요일부터 거제도로 휴가 떠납니다. 즐겁고 행복한 여행 될 수 있길이라고 또 거제 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네요. 네, 부럽습니다. 아, 한홍재 이 곡 듣죠. 가볍게 여행하기 그리고 아침에 풍선 여행.